히즈웰 하면 시그니처한 음색이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히즈웰의 김동욱의 음성으로 금을 만드는 시간 함께 하셨어요. 히즈웰이 부산에서 출발한 찬양 사역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앞서 들으신 곡,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곡으로 써낸 곡이었어요. 금을 만드는 시간, 히즈웰 보컬 김동욱의 음성. 앞서 들으신 곡, 그래요, 퍼스널 워십의 곡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고백, 현대적인 감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전통 찬송가를 두고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는 크리셀스의 음성으로 How Great Thou Art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엘스가 불러드리는데요. 오랜 세월 전 세계 예배 현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려진 이 곡은 크리스 엘스는 어떤 감성으로 불러드릴까요? 광활한 아프리카의 감성을 담아서 불러드리는 이 버전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곡은 클러스터 플러커스의 버전입니다. He leads me 함께 하실 텐데요. 나를 인도하소서. 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 블루그래스 가스펠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역팀의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남부의 감성, 어쩌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겠어요. 미국 남부의 정취를 담아서 만돌린 같은 따뜻한 어쿠스틱 현악기 선율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두 곡 이어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만돌린 소리가 아주 경쾌했어요. 미국 블루그래스 가스펠 그룹 크러스터 플러커스의 찬송 He Leads Me 함께 하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엘스가 불러드린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19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현시대, 우리 동시대의 가장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예배팀의 곡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고 뜨겁게

예, 사랑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회동 찬송으로 많이 불려지기 시작한 곡들인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요즘 젊은 세대와 예배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찬양사역팀 기프티드의 대표적인 히트곡이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곡을 많이 접하고 계실 건데요. 또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예배음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찬양사역팀인데요. 이 나의 삶은 복되다 요즘 회중들에게 뜨겁게 사랑받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역설적으로 감사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회중 찬송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표 사역팀 두 곡의 히트곡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감상하시죠. 기프티드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노인팅이 함께해요. 나의 삶은 복되다.

오늘 읽어드릴 페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 말씀과 함께 걷다 유진서 목사님의 책입니다.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함께 넘겨볼까요?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에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순례길은 불편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때로, 아니 자주 불평하고 심하면 서로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추하고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나요? 돈 쓰면서 이 멀리까지 와서 잠자리와 먹을 것,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프다며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그렇게 근사할 수 없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한 번은 까미노 마을에 있는 프로 미스타라는 알베르게에 갔는데, 조금 먼 거리라 아주 지친 몸으로 오후 2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체크인할 욕심에 점심도 먹지 않고 걸었더니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어서 점심을 근사하게 먹으려고 도착해서 식당에 갔더니 그놈의 시에스타, 낮잠 시간 때문에 식당이 영업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 샐러드 하나를 주문해서 빵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주방이 쉬니 그 시간에 먹을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가 순례길에 온 이유 가운데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체중을 줄이고 몸을 슬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과식할 수 있는 이 생일에 이렇게 건강식으로 간단하게 먹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영적인 선택이지요. 순례의 길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걷는 비결은 바로 감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음반상, 최우수 연주상을 수상한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의 찬송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또 크리스찬 음악계에서도 많은 족적을 남기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또 송영주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마다 아,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머 스페셜 이번 주까지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더 페이지 기독교 양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오면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들께도 매일 한 권씩의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서머 스페셜이 좋았던 이유는 클래식과 가곡 등 다양한 연주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 누구라도 사랑할 만한 동요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크루스 오브 테너 존노가 불러드리는 고향의 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고요. 크루스 오브 그룹 라포엠의 멤버이자 또 극동방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존노의 맑고 특유한 이 순수한 음색으로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제가 참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 로랑 코르샤입니다. 2018년도 부산에서는 문화회관에서 내한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저는 그 공연장에서 로랑 코르샤의 연주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강렬한 연주 덕분에 평단으로부터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멋진 애칭으로 불려지는데요. 오늘 로랑 코르샤

의 연주로 준비한 곡입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시네마 파라다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곡이죠. 시골 마을의 작은 영화관을 배경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소년 토토 그리고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진한 우정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부로 흐르던 이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서머 스페셜의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코디언 연주의 로사야 함께 하고요. 바이올린에는 로랑 코르샤가 연주해드립니다. 존노의 고향의 봄부터 로랑 코르샤의 시네마 파라다이스까지 이어서 감상하시죠.

프랑스 출신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가 따뜻하게 띄워드린 연주였습니다. 시네마 파라다이스 메인 테마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네마 천국의 따스한 그 영상의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죠. 앞서 들으신 곡 크로스오브 테너 존 노가 불러드렸습니다. 고향의 봄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벌써 마무리할 시간 가깝습니다. 오늘 유진소 목사님의 책의 페이지 소개를 일부 해드렸어요. 감사는 찾아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정말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곡 찬송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어드릴 곡은요. 감미롭고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던 컨트리 음악의 거장이죠. 짐 리비스가 불러드리는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May the Good Lord Bless and Keep You. 그리고 이어지는 곡 엘라 피츠제럴드가 불러드립니다. Lock of Age. 만세 반석 열리니. 재즈의 여왕 엘라 피츠제럴드의 음색으로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약속드릴게요.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는 지 한 13년 됐습니다. 부부이면서 가수도 하고요. 조금씩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전파 선교사인 김영남 집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1: 개골 어려운 교회를 한 7년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사례비가 교회에서 드린 사례는 30이고 시찰에서 주신 건 30, 60만 원에 목사님이 그 다섯 식구를 식구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서리 집사로 섬기면서 이제 회계도 맡고 아이들 섬기는 교사 활동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항상 가서 청소도 하고 이제 아예 가족같이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아이들 그 수련회를 못 가요. 그 전기 기름값이 없어서.
2: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김영남 집사님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 그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다 보니 이제 애기 아빠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섬김, 그 섬김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을 목표로 두고 어려운 교회든 큰 교회든 와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기도로 한 게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고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2: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1: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대흥교회에서 그때 당시 지금 그 순천 수정교회 송재순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돼지 축사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예배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나이 또래 그 새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놀고 전도사님 때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늘 같이 올려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송재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처음 신앙이 중요하다고 참 말씀으로 그때 참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2: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 송재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송재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그 6시, 7시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저희가 간혹가다 제가 듣고 있는데 은혜가 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하며 축복하는 만남 기대합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셨을까요?
1: 성주가 우리 시동생이 살아요. 밤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에 밤중에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차 타고 내려오는데 대전 극동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파를 돌리다

0: 보니까 교통방송이 접혀가지고 저희가 설교와 찬양과 이걸 듣고 한 3시간을 달려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밤중에 졸지도 않고 너무 그냥 또렷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 부부가 너무 은혜 가운데 내려왔는데 정읍을 지나 백양사로 오니까 전파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라남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강조해서 있었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런 좋은 방송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좀 주셔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셔요 하고
1: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극동 방송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0: 공이 와서 이제 첫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강주 극동 방송 개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때 그리 간절했는데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바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부터 신랑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항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극동방송 개국 소식을 듣고 나머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다섯 구자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섯 구자를 다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갈 겁니다.
1: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전파 선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가장 이강훈 집사님, 늘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짝꿍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우리 주원이, 혜원이, 성원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애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요, 희신교회 우리 한태봉, 한태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 식구들 모두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음성 편지에 담아봤습니다. 김영란 집사님께 교회 소개 조금 더 부탁드렸습니다.
0: 여기 한태봉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한태영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형제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애신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해 주라고 어저께 선생님 떨리지 않게 기도해 줘 얘들아. 또 우리가 선생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애들아 기도해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을 식구들이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0: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승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민교회의 모델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3,800개의 이민교회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열려지는, 이렇게 전달되는 통로가 된 곳이죠. 그곳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를 보면 이렇게 매부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가 지날 때마다 그 부목사님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어느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였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준비하다가 그날은 특별히 이렇게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보조 의자를 놓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조 의자를 놓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심쿵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아 이것이 부흥인가 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부흥을 말하면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때에 1부부터 한 5부 예배가 있으면은 그때도 이렇게 이 교역자들이 뒤에서 막았었다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는 달려가도 앞자리에 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가방에 사탕을 꺼내가 쪽쪽 빨면서 1부부터 5부까지 그냥 예배를 다섯 판을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않겠죠. 오늘날 이렇게 같은 본문에 동일한 이렇게 비슷한 예화만 해도 아주 시큰둥한데 다섯 번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왜냐?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부흥은 평생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나와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싶고 그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늘 항상 감격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참 좋은 것입니다. 흔히 부흥을 말하면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목사님은 조명을 받는데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들어진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23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맛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성도들 일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집단 이주해 오듯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요. 교주가 낫다고. 저는 교주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딸이 많은 집안에 애를 더 안 낳으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냥 그래도 애가 이 기술을 갖다가 과학 기술을 통과해서 애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개업 예배가 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이어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머리에 머리털이 나지 않았는데 머리털이 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풍성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니까 선교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구제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것도 아주 앞장서 섬기는 그런 것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복이 함께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흥케 하셨다면은 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말한대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착륙 강부흥을 이렇게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데요. 갑절로 말씀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부흥하는 좋은 우리 포동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를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요. 공통의 고백이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천둥 번개 치듯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어느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또 뭐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 통해서 기적 같은 부흥과 또 번성과 흥왕케 하신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이사야 51장입니다. 이 배경 속에 이스라엘 아주 피폐합니다. 아주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말씀하는데 무엇을 하시냐? 너희는 다시 창성케 되어지고 다시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흥과 창성함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라. 그는 혈혈단신, 옛날 성경에는요 혈혈단신으로 적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창성케 했다.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어져 갈 때에 반드시 창성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창성함은,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주시는 창성한 복을 누리려면은, 부흥을 맛보려면요,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일생 전체가 다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상 향락에 빠져가던

청년이 이렇게 좋은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 체인징 라이프 했다, 삶이 변화되었다 할 때에 그때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운명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운명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뭐냐? 우리가 운명처럼 들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천둥 번개처럼 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우리 차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토잉하듯이 토잉카가 와가지고 토잉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때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창성함과 부흥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드는 때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새로운 아침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전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려면 이렇게 그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11장 31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데라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갈대아 우르 땅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는 강을 건넙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거죠. 이 데라는 이렇게 우르 땅에서 아주 우상 제조업자이면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넜지만은 그러나 어떠냐, 그는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 이르지 못하는 중도 탈락하는 용두사미 같은 인생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 건너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루라는 뜻이 뭐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왜 그럼 가지를 못했냐 보니까 그 당시의 문명은 이렇게 강을 끼고 사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떠나서는 과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느냐, 가면 살 수 있겠냐, 그 생각으로 그냥 그 강변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거기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 매조지를 하지를 못하는 중도 탈락한 인생의 표본이 뭐냐? 데라 같은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도 이제 이렇게 함께 강을 건넜지만은 더 이상 진전하지를 못하고 뭘 합니까? 거기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재물을 모으면서 소유를 얻으면서 종을 거느리면서 그게 정착되고 살아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없이 사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는 종교만 바뀌었을 뿐 생활에 변화는 없는 오늘날의 그런 성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지만 진실한 삶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란 땅에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늘 천둥 같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뭐라고 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GPS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어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인데 오직 한 가지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거기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샘물 근원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성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처럼요, 그 데라의 가정처럼 지금 가정 가문이 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너무 지쳐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망해가는 집구석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면 다시 회복되고 어찌하면 다시 창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번개처럼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져서 그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회복될 가능성이 주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는 그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받은 사람처럼 행하였음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에라고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합니다. 이에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자기를 전적으로 복종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본토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를 말하죠. 권세를 가졌던 우르 땅이나 또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강가에서 편안히 살아가던 하란 땅을 말할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렇게 우리 식으로 표현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좋은 인맥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비집이 무엇일까요? 피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피붙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고요. 또 살아갈 만한 환경 근거지가 풍성할수록 좋은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에 훨씬 더 도움의 손길을 편안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세 가지는 복인데 복을 버리면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뭘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에서 네 마음을 진짜 복의 근원 되는 나에게로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 두고 살던 그곳, 마음 빼앗기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거기서 마음을 빼내가지고 진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떼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갖다 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새로운 삶의 변화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몸은 교회로 떠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복,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예배 중에 있는데 마음은 역시나 여전히 자식들에게 또 돈에 크게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배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의 샘물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머지 것에서 복을 찾는다 할 때 일순간 잠시는 그 복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곳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세상 것에 우리가 흔히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콩밭에 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읊습니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에 믿는다는 것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크레도가 뭐냐?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SFC의 로고가 그거잖아요. 심장, 하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복은 다 놓치고 사는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를 보십시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요,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고 친구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위로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할렐루야. 욥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재물에, 친구들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어때합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욥을 다시 한 번 더 갑절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제에서 어떤 배우가 상을 받습니다.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갖다가 받는 거죠. 그 순간 그 배우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그 받은 상에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상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에 그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배우가 그 마음을, 그 반짝반짝하는 상에서 마음을 떼내가지고 어떠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가 그 받은 상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빛을 내봐야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어떠냐? 간접 조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빛을 드렸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빛난 존재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매순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오직 나는 구속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분께만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할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착하냐 할 때 애들도 알 것은 다 알아요. 그죠? 네. 애들은 착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캔디 사탕 하나에도 나쁜 아저씨인지 구별 못하고 따라가는 그 단순함이 있다는 것.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애가 자기 눈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그냥 아빠 엄마 없다고 얼마나 우는지요. 그것처럼 주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애타하는 그 심령이 뭐냐?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함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창승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창승계 되어졌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랑하고 선택하는 모습 속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혈혈난신 홀로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창승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본다라는 거죠.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막힌 것 같아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말씀을 따라 그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합니까? 12장 8절 말씀에 가보시면요, 이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베델과 아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바트 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바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뭐냐? 아이는 히브리어로 페허, 돌무더기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복을 줄 것 같고 세상에 모든 형통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의 끝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할 때 그는 어땠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봅니까?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지고 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등지고 아이를 등지고 베델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생각해 보겠죠. 아이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대가 아이는 아니고요. 예. 아이를 바라볼 때 등지는 대상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 두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인생이 폐허가 되고 그 인생이 돌무더기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내 설교를 보았는가? 제 설교가 이렇게 저녁에나 늦게 완성이 되었는데 제 설교문에 그게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와, 제가 오늘 찬양하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 참 이렇게 그때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창성케 해주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세상 끝에 마음 두고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사야 51장 2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냐?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도 항상 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열두 지파가 진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성막에 그 불을 갖다가 불기둥을 보고 연기를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교회 십자가보다 빌딩을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고 주님의 전을 중심하여 그것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바라보면 우선에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폐허요 돌무더기 같은 아이로 끝날 따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죠? 그럼 세상 일을 언제 하느냐? 비즈니스는 언제 할 것이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을 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를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뭘까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피폐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혈혈난신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베델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율이 포도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대로 이

0: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0: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고 메마른 마음에는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레디언트 처치 김재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저는 처음 뵙는데요.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시 소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해운대 자동 1년 8개월 전에 개척을 했고요.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 따라서 미국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2년 전에 부산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0: 아,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대환영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시간 또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0: 아멘.
1: 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은 안 바뀌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쳐가던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0: 아멘.
1: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파수, 소망의 끈을 먼저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0: 아멘.
1: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산과 경남의 모든 기도의 처소에서 낙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상급과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잡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이어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상황과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주님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215번님이시고요.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잠언서 3장 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이 직장에 그 정직원과 또 7급으로 승진하도록 소원하고 있는 이 아들과 며느리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0: 주십시오. 막힌 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장 속에서도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또 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1069번님이시고요. 나종훈 오현정 집사님의 가정의 아들 고1 나호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치료 후 수면 장애와 손발 떨림이 크게 줄었고 일상생활 기능과 운동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인지와 정신적인 어려움은 남아있어서 치료 후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추가 진료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호현이를 꼭 치료해 주셔서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의 기적을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호현이와 저희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0: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시오. 우리 호연이를, 우리 호연이 형제를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이 호연 형제를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우리 호연 형제의 아픈 부위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1: 아멘.
0: 세포마다 새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가정에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호현이에게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07번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이번 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공동명의 집을 저희가 매매해 대출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도 사역도 승리하고 저희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이 가정의 그 재정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그 풍성한 대로 이 가정의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가정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이 막힌 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또 전도의 사역을 이 마음을 품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도 사역 가운데도 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0: 하셔서 이 가정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레디언트 처치 김재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0552번님, 사랑하는 조카를 학교 생활에서 지켜주시길, 악한 세력들에게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길, 새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0: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이 052님의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1: 주님.
0: 악에서 지켜주시고
1: 하나님 아멘.
0: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조카의 주위에 이 조카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선한 친구들, 하나님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요즘 뉴스에도 그렇고 학교 폭력이라는 그 키워드에 많은 아이들이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상이나 소식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요. 우리 0552번님이 보내주신 조카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도 나누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학창생활이 되기를 함께 축복드립니다.
0: 아멘.
1: 네, 아멘.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복부 부분이 계속해서 우신거리듯이 아픕니다. 치과 치료와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병원도 못 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 내시경 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병원 가기 전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들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부하가 아마도 힘든 상태이신 것 같은데 무탈하시기를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네, 우리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 아멘.
0: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이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육아와 일과 여러 바쁜 일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0: 주여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그 감사의 이유들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이유가 알려져서 이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주님, 오늘도 제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방송 가정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레디언트 처치 김재익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으로 올려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최근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하시면서 폐혈증이 있었지만 투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든 고비를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히 나음받아 일상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아멘.
0: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모님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이 힘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가까이 와 주십시오. 우리 아멘. 사모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이 남은 삶 가운데 호흡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사모님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모님께 함께해서 우리 사모님이 깨끗이 나와서 일상생활로 또 믿음의 생활로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도 익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 온 지 14년 차가 되어갑니다. 처음인 원룸에서 시작해서 몇 년 전에는 저렴한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요. 다시 집을 사려고 3년 동안 발품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도 잘 없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또 좋은 집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 옮기는 게 쉽지 않네요. 지금 월세 거주하고 있는데요. 월세도 너무 아깝고 부담이 됩니다. 좋은 집 구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0: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청취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언제 하나님 이 옮기는 게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7563번님입니다.

0: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요. 예수님 만져주실 것을 맡기고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1: 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이 성도님의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픈 허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레디언트 처치 김재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인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유인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내 이웃의 선을 정해주시면 내 이웃까지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도 스스로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도 자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까지 내가 잘해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얼마까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선을 긋고 싶을 때가 있죠. 나에게 잘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까지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한 유대인과 그 사람을 살려준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고 우리 다른 민족과 혼합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고, 또 자신들은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살려줄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무시했겠는가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을 쓰고, 그리고 부족하면 돌아와서 더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하면서 자신은 떠나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체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까? 어떻게 원수 같은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그 유대인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마리아인들인데 그가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받은 이 다음에도 그는 과연 이전처럼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시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유명한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일한 일본인 부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지의 주인은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랑벽이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선원도 하고 광부도 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대만에서 일할 때, 젊을 때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이번에도 잔뜩 마시고 길가를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혼자 쓰러지게 됩니다. 일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가 술 마시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여관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여관 주인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진 자기를 데려다가 여관에 업어다가 방에 눕혀주고 숙박비와 약값까지도 다 내고 갔다. 그렇게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린 사람이 조선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 사람 하나가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일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본인이 자기에게 뭐 알던 사람이라든지, 뭐 먼저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뭐 좋은 일을 해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나중에 보답을 갚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대가도 없이 한 조선인이 한 죽어간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다가이치 선생은 그 사랑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요. 이후 그는 은인의 나라인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YMCA에서 그가 일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인생의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결혼도 하고 술도 끊습니다. 점점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가마쿠라 고원을 맡아서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갈곳 없는 조선 아이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특별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모가 다 죽은 아이들, 고아들, 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군 부대까지 찾아가서 먹다 남은 것을 구해오기도 하고 젖동량을 다니고 입힐 것을 주워와서 아이들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인의 수치다, 뭐 저런 일을 하느냐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조선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이 조선 아이들을 납치한다라는 그런 오해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는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돌본 고아가 한 12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 소다가이치 선생은 일본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해야겠다 하고 아내를 한국에 보육원을 책임지게 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인사를 하고 자신은 일본으로 홀로 떠납니다. 일본에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몸에는 세계 평화라고 적힌 띠를 띠면서 일본에 다니면서 일본은 죄를 지었으니 조선에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분은 한국에서 먼저 작고를 하시고 특별히 61년도, 1961년도에 아직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때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1년 정도 고아원에서 함께 일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는 국회의사당에서 사회부 장관 주관으로 치러졌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그에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인 이 소다가이치 선생은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이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소다가이치 선생의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이름 없는 조선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어떤 조선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한 사람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소다가이치에게 흘러갔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큰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잘 키워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 다 잘 알죠. 그런데 왜 잘 안 되느냐? 내가 먼저 받기 전에 먼저 주기가 싫은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남편에게 잘해주지.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야 내가 아이한테 우리한테 더 잘해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먼저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착해지고 나서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인데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심판받을 것만으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앞서 얘기했던 그 비유를 잘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힘도 없었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약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돈 몇 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까지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네가 먼저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희생해라, 너희가 먼저 섬겨라,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너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먼저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해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먼저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세배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샘에서 원천이 있어야 되고 수도 꼭대기에서 물이 나려면 상수도에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바닥이 났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일이 됩니다. 남편 사랑하는 것도 일이 되고 자녀 돌보는 것도 일이 되고 교회 봉사도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좀 먼저 사랑받고 싶고 나도 먼저 섬김받고 싶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사람에게서만 채우려고 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너 자신을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라. 내 아들은 너에게 줄 만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 복음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들어와서 충만히 채워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운 각오가 있어도 내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칭찬보다 야단을 더 많이 듣고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느냐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다른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내가 그만큼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을 그치고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충만할 때 말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전히 감사와 감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까? 일이 되었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고 봉사도 맡았으니까 하고 가족도 나의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지고 교회 사람들도 성도니까 참고 억지로 사랑하려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것이죠. 일이 되는 것이죠.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고 삶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보다 먼저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과 방법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더냐. 나는 사랑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좋은 의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맞는 방법과 내용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가르치시고 섬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낮은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책망하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면서 온유와 긍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지 가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 사랑이 느껴지는지 질문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물결이 상대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가족이든지 자꾸 실망만 시키는 자녀든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이든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마주치기 싫은 성도든지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그 사람이 한 걸만 보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받을 능력과 여유가 나에게 생긴 것이죠. 상대방이 내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소다갈치 선생에게 사랑을 베푼 조선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살릴 뿐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조선인이 그를 살리면서 아, 이 사람을 살리면 나중에 우리 민족을 도와서 수천 명의 사람을 살리겠지. 뭐 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가서 한 사람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릅니다. 오늘 남편 아내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하는 격려 한마디가 외로운 성도에게 건네는 위로 하나가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을 챙겨주는 것 하나가 그리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원천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메말랐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힘들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힘들다면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0: 교회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나 자신조차 사랑하기 힘들면 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렸구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차오르면, 그래서 나에게 가득 차면 나에게 멈추지 않는 것이죠.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심지어 원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먼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먼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인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막혀있는 사랑의 흐름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감초인보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 드렸습니다. 유일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규모 7.4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의 무장단체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전 세계 교회에 기도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최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최소 111개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는 빈곤과 무장단체의 위협에 시달려온 초코주와 부에나벤투라 등 외곽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이 무장단체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원주민 개종자들 역시 공동체 내 차별을 겪는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쳐 주택과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범죄 위험 지역인 부에나벤투라에서는 교회 7곳과 여러 주택이 파손됐고 도로 파손으로 정밀한 피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훌리안 구티에레스 오픈도어즈 콜롬비아 책임자는 긴급 구호 이후 피해 교회의 재건과 자립 과정이 더 큰 과제라며 혼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0: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네노 다츠히로 요도바시 교회 원로 목사는 가톨릭 역사로만 치부하던 기리시탄 순교사를 회개하며 한일교회가 함께 순례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치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은 성직자나 공적 예배 없이도 250년간 신앙을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였다고 설명하며 조은민 나가사키 침례교회 목사는 순례객 방문이 현지 주민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수 WGN 이사장은 순교자들은 죽음이 아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이라며 그들의 신앙과 용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데 한국 교회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효세 박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브리스톨 교회의 이란인 난민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품는 근원적 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 박사는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 장벽 등 6가지 사역 키워드를 제시하고 기독교 용어와 꾸란 개념의 의미론적 차이를 구별해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전통 저주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없애는 지속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심 신자들이 교회에서 실질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천장을 없애고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는 체질 개선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초고령사회 속 노년성들을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근 판교 이음교회 목사는 노년층의 신앙 유산 기록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노인 목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화 원장은 고독사와 고립 문제를 교회의 돌봄 책임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연계 노인 돌봄 부서 운영과 호스피스 제도 확충을 강조했고 신호선 목사는 죽음을 승리의 관문으로 보며 노년 성도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를 넘어 생애 끝까지 신앙을 완성하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희녀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희녀울교회는 성도 19명 중 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주보와 동선 단순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회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예배와 봉사의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신앙서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온라인 알소리 도서관을 열어 1,400여 권의 디지털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민교 목사는 또 장애인 전용 교회를 늘리기보다 어느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해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유미입니다. FEBC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극동방송에서 11시에는 소망의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소망의 기도에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우리는 때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죠.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죠.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 볼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화요일인 만큼 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화이팅! 화이팅! 화요일은 화이팅데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응원의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보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옹기장의 기도의 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안성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무더운 여름에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 자 말씀드렸죠?

화요일 화이팅데이. 네, 화요일은 화이팅데이입니다. 화이팅데이를 맞아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응원을 보내고 싶은 대상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세요. 6544번님께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고등부와 함께 듣고 있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위로브 찬양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6544번님께서는 오늘도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들려드릴게요. 또 3874번님께서 박윤슬 우리 막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 믿고 내년에 도전하길 아직은 모르지만 믿음 생활 잘 하길 바래 라고 또 막내딸을 위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제 3874번님께서 막내딸이 지금 안산 이모댁에서 좋은 결과를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윤슬양 좋은 결과 있길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요.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6544번님께서 신청하신 위로브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피아워십입니다.

0: 얘들아, 밥 물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3분 5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 화요일하면 화이팅! 화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샵0933.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8891번님께서 베트남에서 열심히 반도체 공정을 관리하고 있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하면서 항해자 듣기 원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는데요. 꼭 이 마음이 베트남까지 바다 건너서 땅 건너서 베트남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열심히 베트남 공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머니의 메시지였네요. 그리고 3874번님께서 멋지신 PD님 들을수록 목소리가 꿀보이스네요. 축복합니다 라고 저에게 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행 영광 위해 마음껏 쓰임받으시길 하면서 또 축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시간 찬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제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럼 화요일 화이팅 데이를 맞아서 저도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보자면요. 저희 교회 청년부가 이번 주부터 단양, 영월 단양으로 선교 수련회를 가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미자립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더운 날씨 가운데 폭염이라 또 걱정인데 그 날씨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며 사역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응원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저는 보내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8891번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항해자입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0: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1: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2: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3: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2042번님께서 아멘, 그리고 3874번님도 아멘으로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시편 36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삶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하루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미간과 문설주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전제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대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지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말라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경고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다 보면 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즉 돈과 명예의 우상을 좇게 될 것을 알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지요. 내 모든 인격과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과 돈 버는 법만을 가르쳐 그것을 좁게 하는 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할 때 21절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늘 문이 닫혀 메말라버린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 문을 닫게 한 나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입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해요. 앞선 13절과 비슷하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도 내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나아가는 행위, 즉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 내 은밀한 죄와의 싸움, 거룩한 사명이라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거절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권

0: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아버지는 가남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진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담대히 전할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24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 잠언록 보석 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음란, 명예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해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성공을 좇아 살다가 하늘 문이 닫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입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발바닥으로 밟으라 명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줬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에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한두 보루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을 받는 이들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주민들에겐 이 여행 증명서가 곧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일 텐데요. 돈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문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과 허가가 필요한 일상밖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가운데 복음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속히 북한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주신 이런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세요. 오물정 1069번. 오늘은 오랜만에 쉬면서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1440님 반갑습니다. 멸치똥을 하나씩 따면서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복음통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 가득 극동방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1440님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사케원 3228님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면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정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이별해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온,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탈북을 하고 이곳에 온 분들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분단으로 인한 눈물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228님, 저희가 오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하시면서, 0541님, 아마 뉴스를 좀 보셨거나 OAP데이를 애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죠.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가끔가다 있지만 이 경우도 선발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평가, 그리고 뇌물,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가지만 손에 쥐는 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와중에 여행이라는 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요?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부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는데요. 아멘. 반갑습니다. 양평에서도, 그리고 청주 보은에서도 와주셨고요. 대전에서 남과 북의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도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9113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무더위에 사시사철, 그 언제든지, 지금 이 대전에서 온 문자도 같이, 언젠간 정말 평양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신의주에서 합니다 라는 문자가 오겠죠. 이 소망과 함께 OAP대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OAP데이에서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뼘 차이로 채워갑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도 우물정 1069 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을 압제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0220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 광주에서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도 안산에서도 경기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출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목포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최근에 어디를 무슨 이유로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차 가기도 하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유롭지가 않고 여행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물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을 내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기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 1번 관광 2번 장사 3번 교육 관광차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지역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로 갈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뭐 수도권으로 갈까요? 세 경우 다 북한에 있는 경우는 맞아요. 평양에서 온산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엘리트층들, 돈이 많은 돈주들도 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떼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건을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차 가기도 하고요.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때문에?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포항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해남에서도 2번인 것 같은데요. 3392님. 그리고 장마당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보냅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때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10대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선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정답은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멍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3: 네.
4: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또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3: 네, 맞아요.
4: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3: 네.
4: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3: 네, 맞아요.
4: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3: 네.
4: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3: 네.
4: 생각도 있어요.
3: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4: 네.
3: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4: 네.
3: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4: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3: 네.
4: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3: 아니 뭐 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성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적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력

0: 지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네, 이걸 족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족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 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네. 북한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대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니 그
1: 세계 명화
0: 세계 명화에서도 나온 이집트 얘기고 여기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1: 근데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0: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1: 같이 들었어요.
0: 네, 같이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그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네.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방송 네.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0: 네.
1: 내용을 들으시고
0: 네,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덜르게
1: 형제님 못 들으시게 앞으로
0: 네,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1: 네.
0: 네. 그냥 그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때 잘 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맞고 하니까
1: 네.
0: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네, 한 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 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0: 권위자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몇 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어떤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억수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0: 때론 하느님 그 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쪽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나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수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웨어버리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용은 은총이버 신청 찬송이었습니다. 995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처럼 사방이 감신 북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임하기를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 편 차의 퀴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못 드려서 정답을 평양으로 보내봅니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관식으로 평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행 증명서를 뇌물을 주고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1번 관광, 여행, 2번 장사, 3번 교육. 셋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관광일까요? 장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도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N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전을 정답을 더 받아 봤는데요. 새싹회원이신 1347님 2번 장사 도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기를,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2번 장사가 정답이죠. 1번 관광 여행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3번 교육이었으면 좋겠지만 관광이었으면 좋겠지만 2번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의 행군을 다들 잘 아시죠? 이때부터 국가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지역을 오가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장사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옆 동네의 장마당에 가기 위해 또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 포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녘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휴가라서 모처럼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3번일까요? 5028님 도전해 주셨는데 편안한 중에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장사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는데 뇌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6298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가고 짐을 이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도보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또 이동해야 되는 참 모순적이죠.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번 보내주신 6977님도 감사합니다. 1276님의 기도의 한 줄과 정답처럼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AP데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싹이 언니신데 2번이 아닐까요? 저도 OAP 들으면서 OAP데이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약속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과 함께 생방송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교의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의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와서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대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게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걸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의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을 때에도 스스로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구원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믿음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할 때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시제로 표현하면 과거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향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제로 표현하면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칭의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얻은 신분의 변화, 즉 이미 얻은 구원이라면 성화는 성령 받아서 나날이 성향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상태,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다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아 성향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말씀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소원을 두고 의지로 선을 행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오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며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은 죄 씻음을 의미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요 우상숭배의 역사이며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로워지고자 하였고 율법의 외형만 지키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여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컷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 성향과 인격과 삶이 변화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말씀, 기도,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0: 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매개체는 예배, 성경 말씀, 기도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구할 것, 너희가 찾을 것, 너희가 두드릴 것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받아 성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하나교회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주하나교회에서 이기학 목사 초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71-34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 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 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게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어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의 뜻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즉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하실 때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모든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시키는 것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동차 경주에서 이 자동차 경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립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가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차에 화재가 나기 전에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름하여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큰 위기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서킷 브레이커 버튼을 누르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모임,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이 교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교회의 모습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들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의 모습.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한 번도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해 보지 못하고, 25살쯤 되던 해에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 앞부분에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들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빠져나가고 그 성전 동쪽 문으로 빠져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저 멀리 동쪽 산에 머물고 계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서 저 멀리 동쪽 산에 머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진 그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고통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과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완전히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새 성전이 회복되리라. 옛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무너졌지만 이제 새 성전이 회복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새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화면에 띄워드릴 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돌아온 영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렸던 주님의 영광, 반드시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다급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빨리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은 말이고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실에 그들의 내면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된 마음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3만 명의 군사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듣게 되는데 98세가 된 제사장 엘리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말았어요. 만삭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두 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듯한 그 이가봇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마음. 아,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 이가봇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모여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가봇 그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는 부적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이가봇 그 마음인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벅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습관처럼 형식처럼 굳어져 버려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이가봇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도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가봇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친구들이 주는 그 즐거움을 찾아 나서려는 그 마음이 바로 이가봇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는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잃어버린 그 마음마음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돌아오시고 주께서 그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를 향해 어디를 통해

향해서 나갔어요?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문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또 다른 문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문, 세상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의 큰 문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 그래서 더 큰 교회의 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명예롭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 또 다른 문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영광의 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야. 내가 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문은 바로 나란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우리의 영광의 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의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어두운 내 인생의 땅이 환하게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동쪽 문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둠의 땅이 밝은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를 말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큰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들리면,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그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많은 물소리가, 폭포수 같은 물소리가 세상의 모든 잡음의 소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고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들,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 우리의 삶을 걱정과 염려로 만드는 소리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압도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땅이 영광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가, 우리의 힘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땅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오신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7절과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9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원히 있을 곳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머물다, 또 그 자리에 눌러앉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정말 놀라운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이름하여 미식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머무는 자리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바로 이 단어의 의미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 가운데 머무셨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샤칸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회복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힘들고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비어있는 것 같고 때로는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아니야,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원토록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조금 더운 날씨. 자, 어디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새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인데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쉬고 있는 보석을 또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 이분들이 정답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잘 듣고 정답 보내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2: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찬영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난번에 조용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성도님들께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2: 오늘도 조용히 왔습니다.
0: 아, 조용히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알 분은 아시죠?
2: 네. 네,
0: 목사님 나온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우리 K

0: 대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꽁트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1: 네, 신의 산 릴스 체인지와 십계명으로 이번엔 특별히 SNS 릴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SNS 릴스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맞아요. 쇼츠 유튜브 영상 엄청 보시죠.
0: 많이 보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 짧게 영상 나오는 걸 쇼츠라고 하고 네. 또 인스타에서 또 릴스라고 하는데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를 하네요. 참 와, 이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신해산에서 릴스 챌린지와 십계명을 가지고 아, SNS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꽁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디로? 예, 자,
2: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은 예. 50원 유료 문자 예. 샵 1069 혹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메시지 또는 샵 106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 보니까 아론이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요즘 자주 나오는 모세 모세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릴스가 제작되고 있을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을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서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생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답은 이거다 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내가 5년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신해산 릴스 챌린지 10계명 들어갑니다.
1: 야, 소리 질러. 신해산 크리에이터 여러분 반가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째 무소식이죠. 오 베이비 베이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알고리즘의 신 황금 아이폰 송아지님을 소개합니다.
0: 대박 대박. 자, 여러분이 영롱한 24K 황금 아이폰 비주얼 좀 보세요. 우와.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동시 접속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자, 하트 눌러주세요. 오늘 도파민 대폭발.
1: 예, 소리 질러. 가만 가만. 아니 말씀이고 뭐고 당장 쇼폼이 급하다고. 자, 오늘 챌린지 성공하면 우리 인생 팔레우 100만 찍는 거죠.
0: 와우.
1: 자, 다 같이 금송아지 관중 댄스 스타트. 예.
3: 아니 예. 스톱. 모세 또 아니 너희 지금 산 밑에서 릴스를 찍고 있는 것이냐?
1: 아니 모세야,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금빛이라.
3: 내 손에 들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안 보여? 내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계명을 받아왔더니 겨우 황금 폰 들고 라이브 방송에서 춤을 춰?
1: 아니 백성들이 40일 동안 폰을 못 봐서 금단 현상이 오길래 쪼개 내 귀걸이 모아서 폰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디.
0: 맞아요 모세님, 요즘 트렌드는 눈에 보이는 자극과 조회수거든요.
1: 암만
0: 안 오셔가지고 심심해서 그만.
3: 심심하다고 세상 도파민을 신으로 모셔?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황금 아이폰 송아지 치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눈앞에 재미나 도파민에 빠져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 죄송합니다. 순간 시각적인 것에 혹해서 진짜 중요한 걸 잊었네요. 죄송. 자, 반성의 마음을 담아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4: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

0: 을 주십니다. 오늘 출연한 아론과 백성은 이 십계명의 이계명을 어겼는데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이거. 어우, 십계명에서 이계명을 지금 어겼는데,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자, 주신 십계명.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 샵1069 우물정 1069번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아, 이제 정답이 네. 막 도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아주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2: 방해하고
1: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재밌는 너 문자. 갑자기 막 네. 넘어가 버렸어요.
0: 아, 그래요.
1: 우리 집사님
0: 많이 오셨네요.
1: 집사님 아까 읽어 보셨나?
0: 네, 읽고 제가 웃었습니다.
1: 뭐 깨님 나왔는데.
2: 네. 아, 봤습니다.
0: 저의 오늘 모습을 보고 왕년에 깨님 언니 같아요. 이렇게.
1: 고집자 아 목소리 들어보면 좀 놀아보신 깻잎머리 언니 같다고. 깻잎머리 언니.
2: 그러니까. 놀아보신 분이 알아보는 거죠.
1: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 예. 네. 좀 놀았나 봐요.
0: 네. 네 같이 놀지 네, 않았나 네, 순간.
1: 네. 저하고 목사님은 좀 어설프게 놀았어 우리는. 어설프게 놀아가지고.
2: 아유, 이런 말이 없네요.
1: 놀 때는 좀 확실히 놀아야 되는데.
2: 아, 그러게요.
1: 자 여러분 오늘 정답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팔 벌려 환영이고요. 방학생 무교생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또 통화 가능하신 분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 이렇게 문자로 또 어플 메시지로 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쉐키나 찬양단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었죠?
1: 네, 여러분 네.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릴스 여러분 어땠어요? 질문도 아직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0: 오늘은 좀 클럽이었어요. 클럽.
1: 네, 클럽이어서 지금 제가 좀 취했네요.
0: 그러니까 클럽. 아, 오래간만에 갔다 오네. 자, 오늘 모세도 나왔고 형 아론이 나왔고요. 또 눈치 없는 백성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계명을 지금 아론과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사이에 이 계명을 어겼어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주관식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보낸 우리 9712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100번째 자 2483번님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 거의 뭐 우리 끝에 온 우리 4799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분들, 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그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그리고 뭐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 큐.
2: 예.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번 우상, 2번 우쭈쭈, 3번 우르르 까꿍, 4번 우짜노.
0: 자, 자,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이냐 우짜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사님 뭐 힌트 있나요? 힌트?
1: 정답이요. 정답의 힌트요.
0: 힌트? 웃잖아. 웃잖아. 정말. 자,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황금 송아지를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냐 여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 환영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이것만 좋죠. 이것이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 이 곡 듣고 정답을 발표할게요.

0: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네요. 예.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이계명. 근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 얘들 우짜노. 여기서 정답은 바로, 바로.
1: 1번.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네. 아주 재밌게 네. 클럽에서 네. 릴스 라이브 방송.
1: 제가 몸을 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0: 아. 어떤 분은 껌 좀 씹어본 것 같다고.
1: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니겠습니까?
0: 어, 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네. 네. 자, 오늘 우상,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방학생, 무교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계명 맞죠?
2: 네, 이계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 중에 네. 축약된 것을 십계명 또 그걸 다시 두 가지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0: 네네.
2: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계명에서는 우상을 나 외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도 그런데요. 네,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거기 우상 한번 탁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교생들 방학생들 있는데요. 이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어도 무교나 방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8030님
2: 받아주세요.
1: 네. 우상 맞추셨고 무교시고

0: 통화 가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1: 자, 무교신데 통화 가능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 맞춰주셨고.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2: 네네.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운전 중.
1: 혹시 정차 가능한가요?
2: 저기 뭐야. 핸드프리는 가능하나요?
1: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생방송 중이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2: 그러면 10분 후에.
1: 10분 후에. 알겠습니다. 네. 예, 10분 후에 그때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좀 정차해 주세요.
2: 네.
1: 핸드폰도 그냥 바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감이 머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1: 예. 자, 우리 8030번님 10분 후에 정차하면은 우리가 꼭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또 통화 가능하신 분이 우리 방학생하고 무교생 가운데서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0: 네. 2330님. 네. 7년 방학이라고 하십니다. 네.
1: 자, 7년 방학생. 신호 갑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실지, 왜 7년을 방학하셨을지 궁금한 가운데.
3: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이렇게 울거든요.
3: 와요.
1: 라디오를 꺼주시고 운전 네. 중이시면 정차 혹시 가능할까요?
3: 아, 제가 정차할게요.
1: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가능, 바로 가능하십니다.
3: 아, 네.
1: 네. 자,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오늘 네. 문자를 처음 주신 분이신데 2330번님 정차하셨나요?
3: 네, 근데 지금 정차하고 있어요.
1: 아, 예, 예.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우상도 맞춰 주셨고 방학 중에서도 7년 방학. 네. 7년 방학.
3: 아, 죄송해요.
1: 아유, 뭐가 죄송해요.
3: 네. 아유,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 주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또 정차까지 해주시고 예
3: 네.
1: 정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함이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네. 의지가 있는 분들
3: 네.
1: 돌아오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차 다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1: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용기 있게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처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4: 너무 귀하시네요.
1: 듣고만 계셨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3: 네. 극동방송을 새벽에도 듣고 일할 때마다 듣거든요.
1: 매일매일 들으세요?
3: 네.
1: 매일매일 듣다가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네. 문자 주신 거군요. 자 정차하셨죠?
3: 예.
1: 네.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서울 살다가
1: 예.
3: 딸내미 애기 보러 다니면서 수원으로 이사 간 지 지금 한 달 넘었어.
1: 수원 가신 지 한 달 정도 딸 딸과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딸 근처에서?
3: 네, 따로 살아요.
1: 따로 살면서 딸 애기 우리 손주 봐주고 계시는 네. 손주 네. 봐주고 계시면서 극동 방송 거의 들으시나 봐요.
3: 네, 네.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3: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1: 계속 들으셨구나. 혼자... 오래되셨군요.
3: 네, 네, 네.
1: 목소리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지금 방학 중이네요.
3: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병 들었어요.
1: 아니, 병 들었어요.
3: 네.
1: 아이고 그렇구나.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게 되신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1: 저희 새끼라 코로나 방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엄청 계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0번님이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병도 다 낫습니다. 나아요. 기쁨으로 변하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3: 네.
1: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3: 네.
1: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신가요?

0: 입니까?
1: 주얼리?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까요?
1: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0: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예.
1: 어제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사지권도 몇, 한 2, 3년 전에 받았는데, 제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 보고, 또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아이를 보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따님은요?
1: 어릴 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번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감당선암 수술하고서
0: 네.
1: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낳았으니까
0: 예.
1: 안 나가더라고요.
0: 오케이. 결론은 지금 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1: 네네.
0: 아,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따님과 손주들 다 나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나가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1: 네.
0: 딸에게는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안 주셔도 돼요.
0: 아, 이 정도는 한 두세 개 갑니다. 두세 개 가니까.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예. 빠르죠? 예.
1: 화장품.
0: 아, 화장품. 좋습니다. 주얼리하고 화장품 드릴게요.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용기 내서 결단의 기도. 네.
2: 기왕
1: 감사합니다.
2: 권사님,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랑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권사님 따라하세요.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2330번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는 원래 7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요?
1: 아니,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가야죠.
0: 그래요.
1: 성전
0: 그래요.
1: 건축교회는. 예.
0: 수원에 있는 교회인가요? 원래 다녔던?
1: 아니요, 석수역이에요.
0: 석수역?
2: 서울.
0: 서울.
1: 네네, 서울, 예.
0: 그래요.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1: 35분에서 40분 거리.
0: 일단은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스타트를 끊으시고,
1: 네.
0: 우리 딸하고 아이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원에서 좀 소개해드려서 온 가족이 같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예배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알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제 교회 갔다라는 또 문자도, 그 기쁜 문자도 꼭좀 보내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2330번님, 이제
3: 네.
0: 보니까 아까 그 권사 피택도
2: 아유.
0: 받으셨다는데,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울컥울컥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게막 느껴집니다.
2: 네.
0: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

0: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현 집사님을 왕년에 껌좀 심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인지 아닌지.
1: 네. 3857님.
0: 3857번님.
1: 네.
2: 정말 궁금해지네요.
0: 54년 중에 48년 방학 중. 예. 48년 방학 중. 6년 회심 중. 예. 자, 우리 3857번님. 여보세요?
3: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0: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번. 3857번님. 한번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받아주십시오. 3857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예,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이에요?
4: 예.
0: 방학 맞나요?
4: 아니요, 저는 6년 회신 중에 있습니다.
0: 아,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4: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4: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48년 방학 중이었는데,
2: 돌아오신 지가 6년째.
0: 6년 회심 중, 돌아오고 있다. 예, 돌아오고 있다. 아니, 완전히 안 돌아왔나 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배를 매주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우리 3857번님 감사드리고, 아까 그 뒤에 우리 10분 안 지났죠? 아직?
2: 8039. 네,
0: 아까
2: 10분
0: 10분
2: 지나지 않았나요?
0: 지났나요?
2: 예.
0: 지났나요?
1: 지났죠.
0: 지났어요?
1: 네.
0: 그러면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아, 예.
1: 자, 8030님.
0: 자, 1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우리 8030번님 무교. 예. 정차하신다고 했는데, 정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아, 네,
0: 정차하셨습니까?
5: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차가 좀 밀려서
0: 차가 밀려서.
5: 네, 4분 정도 남았어요.
0: 4분 정도. 아, 휴게소 지금 찍고 가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5: 아,
0: 좀
5: 네.
0: 이따 전화 드릴게요.
5: 네.
0: 아, 그러니까 지금 4분 뒤에 휴게소.
1: 네.
0: 그 사이에 누구를 전화를 드릴까요? 이분 한번.
1: 네. 3893님.
0: 그렇습니다.
1: 네.
2: 일주일째 매일
1: 방학
2: 듣고 있네요.
1: 10년째고.
0: 잠깐만요. 다른
1: 네.
0: 분한테 했네?
1: 네.
0: 다른 분이? 헷갈리네요.
1: 네.
0: 방학생이 오늘 하도 많아가지고. 3893.
1: 네.
0: 3893. 최근 들어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다.
2: 와,
1: 와우.
2: 일주일째.
0: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듣고 계신 거죠,
1: 네.
0: 지금. 3893번님. 여보세요?
6: 네,
0: 네, 운전 중이신가요?
6: 아니요.
0: 아, 지금은 운전 아니세요?
6: 네.
0: 어디세요?
6: 일하고 있는데요.
0: 어느 지역에서요?
6: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있습니까? 방학
6: 네.
0: 10년 맞죠?
6: 네네.
0: 최근 들어서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듣고 있다.
6: 네.
0: 어떻게 들렸어요?
6: 제가 일할 때
0: 예.
6: 항상 라디오를 제가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0: 예.
6: 운전하다가 보니까 뭐막 설정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라디오가. 네.
0: 운전하시는 게 일이세요? 지금은 잠깐 운전을 쉬고 계시고 지금.
6: 네. 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6: 뭐 이제 뭐 자세하게 일단은
0: 예.
6: 들어보니까
0: 예.
6: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0: 예.
6: 그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는데
0: 네.
6: 조금 이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예.
6: 아까도 되게 일하다가 기분이

0: 기분 별로 안 좋았는데.
1: 예.
0: 방송 저기 찬송 갔다 보니까 또 기분도 평안해지고
1: 평안해졌고
0: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렇구나.
0: 그렇습니다.
1: 예, 옛날 생각도 막 조금씩 나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찬양도 듣다 보면.
0: 네, 그렇죠.
1: 저희 이 시간대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네. 오늘 이렇게 또 3893번님 정말 용기 잘 내셨어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0: 아,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0: 단백질 쉐이크.
1: 아, 단백질 쉐이크.
0: 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93번님. 10년 방학을 끊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예요, 기회. 혹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요?
0: 네.
1: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0: 중간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1: 아, 나가보긴 했어요?
0: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1: 잘 안 돼요.
0: 몇 번 못 나가서 그만두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1: 예, 예, 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893번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0: 예,
1: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하고 잠깐 멀어진 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3893번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893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3: 아멘.
1: 자, 우리 3893번님 창원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주위에 혹시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집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0: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창원에 우리 3893번님의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0: 네.
1: 네,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0: 네.
1: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2: 축복합니다.
1: 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이 들려서 지금 일주일째 듣고 있고 방학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3893번님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이제는 정차가 됐겠죠?
3: 네, 휴게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2: 8030님
1: 8030번님 네. 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어떻게든
3: 연결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1: 만나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신호 갑니다. 8030번님.

0: 여보세요?
1: 네네. 어떻게 정치하셨어요?
0: 아, 네네.
1: 아,
2: 드디어, 드디어.
1: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0: 아, 여기 경기도 광주요.
1: 경기도 광주. 네. 휴게소입니까, 지금?
0: 아니요, 여기 지하주차장.
1: 아, 지하주차장? 네. 아, 고속도로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잘 도착하셨고, 경기도 광주. 지금 무교라고 보내셨잖아요.
0: 네네.
1: 교회 안 나가보셨나요?
0: 어릴 때는
1: 어릴 때 몇 번 나가봤군요.
0: 네.
1: 방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거예요?
0: 저기 방송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살았을 때
1: 예예.
0: 그 상무지부의 국동 방송
1: 맞아요.
0: 방송국이 있었어요.
1: 광주 국동 방송 있죠.
0: 관심은 있었는데
1: 예.
0: 듣지 못했는데 최근 한 4월 달부터
1: 예.
0: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1: 예.
0: 일하러 가다가 계속 방송을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1: 예.
0: 듣게 됐어요.
1: 오, 그렇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극동방송 건물을 보고 네.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신 거죠.
0: 이제 방송은 이제 간 운전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1: 네네네네.
0: 무료에서 하다가 극동방송을
1: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광주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보게 하시고 네. 또 여기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통화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8030번님 아,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0: 계속 그 듣기는 했는데
1: 네네.
0: 처음으로 그
1: 문자 보냈죠.
0: 운전 중에 보냈었거든요.
1: 잘하셨어요. 이 시간대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다니셨나 봐요.
0: 네. 이 시간대 꼭 들어요.
1: 이 시간대 꼭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0: 네네.
1: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께도 전화를 드렸네요. 어렵게 아,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0: 네, 선물.
1: 예?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비타민
1: 레모나.
0: 네.
1: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2: 8030님 꼭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2: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2: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2: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8030번님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 예? 계세요? 혹시 그분이 경기도 광주 근처에 사시나요?
0: 그쪽 가까운 그 분당 쪽에 살아요.
1: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을지 지인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 해가지고요.
0: 제가 지인 교회로 같이 나가보도록
1: 그래요. 오늘 가까운 그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했고 결단

0: 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번 주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시고 앞으로 문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전화 받아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참 이렇게 우리가 와. 어렵게 네. 몇 번 통화 만에. 끝에 하나님 한 영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8030번님 무교라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등록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찬영 목사님과 우리 또 고현 집사님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팔아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릴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네.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같이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머릿속은 복잡하고 또 괜히 한마디 잘못할까봐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친히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손영진의 음성으로 내 입술의 말과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후도 힘차게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믿음으로 고 고피디님 편안하고 차분한 음성 들을 때 저까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쉼을 주실 것만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음 하트 3개 0720님 보내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자와 채팅을 통해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묵상을 보내주실 때마다 각각의 분들의 뭔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제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또 편안해집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믿음을 얻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한 사람, 찬양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을 함께 만나보고요. 그 삶을 통해서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묵상,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돌아오는데요. 지선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찬양 속 한 사람. 한국의 찬양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을 알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알면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찬양 속 한 사람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찬양과 함께 만나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죠. 우리도 때론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내가 옳다 보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다 느껴집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리톤 우조의 음성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리톤 우주호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속한 사람 바울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된 건데요. 우리 인생에도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겠다 결단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찬양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전도단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 찬송가 455장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참 놀랍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더 크게 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크록스 음성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속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앞길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하는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광야가 있죠.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찬양을 통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두 곡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희즈윌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영환과 브레이브 쇼어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시워크림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에 이어서 나영원과 브레이브쇼어의 고통의 멍에 벗으렸고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한 일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우리의 찬양도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드리는 진실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세찬 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광야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지나면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있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힘들다고 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면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보이는 것과 다른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었음으로 말한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직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말하고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절망 속을 지날 때에도 감사함으로, 내 눈물에도 감사함으로, 아픔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힘찬 찬양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 때 정말 우리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긍정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을 때 누군가는 에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고, 또 반면에 오 반이나 남았네 라고 보는 사람 다르다고 유명한 일화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이 꼬이면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부끄럽게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한두 번 내뱉은 말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진짜 말대로 내 마음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 정말 모든 게 막막해 보이고, 큰일 났다 하면 정말 걱정이 더 커지고 막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다 대신에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 하나를 통해 믿음의 말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보다 믿음을 말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말하고, 낙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오늘 우리 입술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앤 리듬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의 근원,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또 나아갑니다. 2317번님, 요즘 남편만 보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가? 잔소리부터 했거든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괜히 무섭네요. 네. 오늘부터는 그래도 우리 가족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려고요. 말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분께도 좀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네. 근데 또 남편분께 또 우리 남편 또 애쓰고 있다고 이렇게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걱정이 생기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라고 8054번님. 걱정이, 네, 걱정이 많으신 분. 그러면서 자꾸 큰일이다 어떡하지를 입에 달고 살았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거야 라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근데 정말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다고 해요. 습관적으로 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알아볼게 라고 바꾸면 좋다고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제가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작은 우리 일상 속 말조차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은 더 그렇겠죠. 5186번님이 저희 남편은 제가 무슨 걱정을 하면 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속도 모르고 너무 태평하다라고 핀잔을 졌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간 많이 지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복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주님의 자녀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9092번님. 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아멘입니다. 또 0445번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 누리게 하소서라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4868번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신청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꼭 맞는 때에 꼭 맞는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담고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겠죠? 오늘도 걱정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입술에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 힘을 얻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예수님을 담은 이런 그릇이 되었다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보면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아내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릇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우리 집에서 지금 밥에 먹을 때 쓰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아, 그 사람이 도량이 크다, 그릇이 크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했는데 큰 집이 어딥니까? 큰 집이 큰 집에 갔다 그러면 요즘 보통 뭐 교도소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런 큰 집이 아니고 큰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가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릇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릇 분류하듯이 분류하면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와 질그릇 같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이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즘 쓰는 말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안 쓰지만은 우리가 그 비슷한 말을 쓰는데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금수저는 만들어질 때부터 금수저로 만들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리 시궁창에 던져놓고 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그 금수저는 금수저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흙수저는 만들어질 때부터 흙수저로 만들어져서 아무리 닦고 씻어도 흙수저로 있다가 흙수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저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끝난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그저 그 흙수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구조상 개천에서 용나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모순된 세상입니까? 또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는 금그릇이고 또 우리 집사 권사님은 은그릇이고 우리 설립사님은 나무그릇이고 우리 아무 직분 맡지 않은 성도들 처음 나온 성도들은 그 질그릇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릇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기준으로 하면 금그릇, 은그릇으로 나눌 수 있고 질그릇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릇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어떤 그릇이 금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질그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릇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금그릇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쓰임 맞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 맞는 그릇이 바로 금그릇이고 금그릇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금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최고의 축복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금그릇처럼 쓰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에 자라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오늘 이 나라에서라도 우리나라에서라도 크게 금그릇처럼 쓰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가정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있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의 이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다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 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 막 배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세례반 죽이는 앞장섰다가 이제는 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빛이 확 이렇게 비치는데 그만 그 빛 가운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지금 자기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그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서 거기에 안수하여서 눈이 멀었는데 보도록 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벼락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참멸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 그릇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그릇으로 택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34살쯤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름을 받고 30년 동안 복음의 그릇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는 그가 다닌 전도의 길을 계산해 보면 12,000km예요. 우리 리스로 말하면 3만 리입니다. 3만 리.
서울과 부산은 30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그가 받은 이 그릇으로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는 이런 시기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그릇으로의 사명을 다다가 마지막에는 그는 잠수되어져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분이 복음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감수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받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하나님은 쓸 수 없는 바울까지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불러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였는데 그 그릇의 사명을 못하면 뭐합니까? 그릇 사명 못하면 던져버려요. 깨버려요.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가 택함 받은 이유가 복음 전하는 그릇임을 깨닫고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어부. 복음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함 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 바울에게 주시던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의 그릇 잘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재료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우리의 몸은 사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보면 이게 몇 푼어치가 될까? 돌핀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화학자인데 도대체 사람의 이 몸을 분해하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같이 한번 분해해 보았답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의 몸을 한번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보니까 세장 하나를 씻을 수 있는 석회, 그리고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차 한 잔에 넣을 수 있는 이 설탕, 이 당분, 그리고
다섯 장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 다섯 가비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이 나오더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면 계산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천 원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의 몸이 이게 5천 원도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오늘 이 몸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려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귀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그릇으로 말하면 별 볼품이 없는 그릇인데 왜 우리 인간이 귀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을 닮은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꿀단지. 그리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 그리고 쌀을 담으면 쌀통, 그리고 오물을 담으면 똥통, 약을 담으면 약그릇, 약병,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 담은 내용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와 이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 복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그릇입니까? 우리는 밥이 담기면 밥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 예수님이 담기면 예수그릇이에요. 예수그릇. 우리는 예수님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릇이었습니다. 사명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적인 그릇뿐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종교, 자기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만큼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 예수님 그릇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늘 감격스러워요.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내 속에,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그루하신 의로우신 한 사람 씁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유리공업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은 일사후퇴 때에 뭐 서울이 완전히 막 수라장이 되어졌습니다. 꽃 있으면 이제 함락될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뭐 질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갚지 못한 이런 빚이 있는데 이거 내가 갚겠노라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막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 있는 것도 지금 뭐 받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 당신의 이 빚을 내게 갚으려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뭐 한번 이렇게 지금 혼란을 가라고. 아니라고. 내가 지금 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빚도 못 갚고 온 놈 이렇게 말할까 봐서 나는 빚 다 갚고 죽어도 내가 빚 갚고 죽겠노라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은행 직원이 감동하면서 그걸 받아주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은행에 가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사후퇴 때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난 간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2억 원을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않고 그의 이 성실함

깨끗함 때문에 2억 원을 용자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1957년 우리나라에 한국 유리를 창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리 공장 하나도 없었어요. 참 모든 유리는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유리를 창립해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1970년대에 특수유리, 자동차 유리라는 판유리를 갖다가 제작하게 되어지고 1976년에는 유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계 속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런 이 유리를 만드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사람이 사용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최고의 복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명이요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서 오늘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생명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이 겉껍데기는 5천 원에 불과한 참 볼품이 없는 우리 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우리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예수님 그릇입니다.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건드리면 불평하고 건드리면 욕하고 건드리면 싸움질을 하자는 우리가 아니고 건드리면 주님 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는 그릇 되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안 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더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나는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더러워진 우리의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죄는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깨끗한 심령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도 사명의 그릇 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그릇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나라에서라도 크게 쓰임 받는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라디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휴대폰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상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휴대폰처럼 대한다면 어떨까? 휴대폰만큼 오래 붙들고 있고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창 대신 성경을 먼저 펼쳐보고 어딜 가든 늘 챙겨다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열어보고 잃어버리면 발을 동동 구르고 친구들 소식 궁금해하듯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궁금해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휴대폰으로 도망치는 대신 성경을 펴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다이렉트 메시지, DM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며칠씩,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읽지도 않고 두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엔 휴대폰 대신 성경을 한 번 더 열어보면 어떨까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8월 25일 화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폰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상인데요. 유튜브에도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눈을 뜨자마자 아직 눈이 다 떠지지도 않았는데 주섬주섬 손을 뻗어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눈을 비비며 말씀을 찾아보다가 마치 이제 일어날 시간이군 이라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준비하면서 한 손에는 여전히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커피가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읽으며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입니다. 출근길, 복잡한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넘기며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영상 한 번쯤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 성경을 휴대폰처럼 대한다면 어떨까? 휴대폰을 성경처럼 대한다면 어떨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군요. 주님의 말씀을 더 펼쳐보지 못했군요. 그 마음의 찔림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 그리고 발버둥침을 주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요즘은 다 검색창에 혹은 AI에 물어보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AI가 다 답해줄 수 없는 것, 그 어떤 검색 엔진도 찾아낼 수 없는 정답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미처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삶에서 내가 혼자 끙끙대며 이고 지고 가고 있던 문제가 있다면 성경책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저녁 꼭 그러려고 합니다. 도저히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려고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을 해두었으니 지켜야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저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여러분들께 상큼한 레모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매일매일 손글씨로 보내드리는 말씀이 없어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모나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아멘, 아멘 보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5265번님 신청해 주신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찬송가 91장, 통합 찬송가 91장. 한홍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고요. 이 찬양은 5265번님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찬양,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난 예수가 좋다오 0057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어요.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4540님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피디님 보내주셨고요. 8933번님 피디님 행저질라 시간마다 예수님 함께 계시는 충만한 시간 되시길 응원합니다. 라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집사님. 아멘. 저도 왔어요. 송탄중앙침례교회 한복춘 집사입니다. 8328님. 와, 송탄. 참 오랜만이네요. 저는 군 생활을 이 송탄에 있는 미칠공군 기지에서 했거든요. 항상 이 복귀할 때마다, 또 외출 나갈 때마다 송탄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곤 했는데, 추억의 이름입니다.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출석합니다. 8314님. 1026번님은요, 아멘. 미용실 오픈했는데 일주일째 한 명도 안 오네요. 그래도 아멘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곳을 흔히 말하는 돈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이런 곳은 꼭 찾아가서 돈줄 내야 한다. 네. 어디에 있는 어떤 미용실입니까? 우리 행서슬라 가족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사장님 축복해 주시고 미용실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머리만 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같은 미용실 될수 있기를 저는 이 시간 축복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마음을 다듬으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오가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군산 집에서 출발합니다. 딸도 보고 일이 있어서 방금 서울 진입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4400님. 7991번님도 할렐루야. 해가 짧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무더운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름 마무리 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하세요 하시면서 저는 버스 기사의 아내입니다. 기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야,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저는 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또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부르는 저만의 애칭이 있어요. 달리는 선교사라고요. 우연하게 택시를 탔는데 들려오는 찬양 소리, 또 버스 안에서 들리는 이 극동방송, 이것만으로 전도가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달리는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찬양 한 곡 더 이어드릴 텐데요. 오늘 화요일 비타민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비타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아멘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말씀이 없어도 받아가시고 또 비타민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화요일에는 가스펠 팝스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가스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인터뷰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귀 쫑긋 채널 고정해주시고 특별히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 오늘 꼭 이 코너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지는 들으면 아실 거예요. 자, 이어지는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이 곡은 1484번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양 휴게소입니다. 퇴근하려면 1시간 더 가야 해요 하셨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셨기를 바라면서 찬양 함께하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시간으로 곧 돌아옵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화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이 방송이 제주극동방송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무릎을 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익숙한 그 목소리로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극동방송이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행사가 또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 특별한 행사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양육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희광 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서 네, 방송부 PD로 일했었는데요.
0: 네.
1: 여기 서울에 와서는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우리 제주 극동방송으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은 참 반가우시겠어요.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애청해 주셨던 우리 윤희광 과장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행사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제 양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 네. 미스바 기도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0: 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우리의 시그니처 기도회로 잘 알고 계신 이 미스바 기도회 매달 열리고 있는데 이번 기도회가 왜 특별할까? 왜 또 희광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와주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1: 네, 혹시 시험 PD님 미스바 기도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0: 저희가 매달 했다고로 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렸는데 정작 언제 시작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 네, 올해가 몇 주년이죠?
0: 올해가 이제 70주년이죠.
1: 네, 그러면은 2016년도는 극동방송 창사 몇 주년이었을까요?
0: 60주년이었네요.
1: 네, 제 기억으로는 60주년 기념 행사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미스바 기도회는 시작된 지 10주년 되는 해예요.
0: 아, 그렇군요. 제가 2016년, 제가 2015년에 입사했거든요.
1: 네.
0: 16년이 그 다음 해니까, 와, 그때 시작됐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1: 네, 그때 미스바 기도회 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0: 네.
1: 그때 시작된 미스바 기도회가 아마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 이야, 그 사실은 또 문득 또 처음 알게 되네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 그리고 10주년

0: 오늘 맡게 되는 이 미스바 기도회. 이번에는 또 특별히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추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올해 이미 이 미스바 기도회 때 정말 좋은 목사님들, 특별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단 말이에요.
1: 네, 특별히 외국에서 많이들 오셨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이 로버트 펄 목사님도 기억나고, 봄에 이 타이슨 커플린 목사님도 네. 오셨었고요. 또 우리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 5월에 함께 하셨고, 9월에 또 올해 이번에 열리는 이 미스바 기도회 특별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1: 혹시 네. 시원 PD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딘지 아시나요?
0: 왠지 제가 질문 들었는데 계속 자꾸 영역으로 질문을
1: 지금 진행자가 바뀐, 이거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0: 원래 PD들이 이 진행 그 습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0: 한국은 뭐 저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장로교가 교세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침례교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교가 제일 큰데 그 전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셨고 현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네, 특별 강사로 서십니다.
0: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이 지난 10년의 미스바 기도회에서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 기억이 없어요.
1: 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창사 70주년 그리고 미스바 기도회 10주년을 맞아서 처음 특별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0: 네, 10주년을 맞게 되는 이 미스바 기도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도심 속의 기도회로 함께 해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또 특별히 안수기도 받는 시간 기억하고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기도회인데 사실 극동방송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름이 익숙하거든요.
1: 네.
0: 10주년을 맞기도 했고. 네. 그래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미스바 기도회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또 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0: 네.
1: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요. 뜻은 일반적으로 파수대, 망대 이런 뜻이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떠올려보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네, 곳이기도 했죠.
1: 네.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미스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광 과장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어떠세요?
1: 네, 맞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지 했는데 잘 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아까 시연 PD님이 도심 속의 기도원, 옛날엔 기도원을 시골에 이런 데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0: 산으로 올라갔었죠.
1: 네, 요즘은 기도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0: 맞아요.
1: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원에 찾아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심정, 우리 도심 속에 얼마나 여기 장소가 좋습니까?
0: 네.
1: 서울 중심 마포구 상수동에 극동방송 지하 1층에서 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원을 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종종 하시는 그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그 산기도 가셨던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1: 네, 나무 한 그루 뽑았다.
0: 네. 아침 올 때까지 밤새 네, 밤새 기도하면서 나무 한 그루 뽑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그 저력이 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 이광 과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도심 속의 기도원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저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번 9월 미스바 기도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을 해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많은 간증의 열매들도 이야기가

0: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정말 많은데 제가 몇 가지 기억 남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0: 네네.
1: 온 가족이 함께 미스바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후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간증도 있고요.
0: 그분이 믿지 않으시는데 같이 오신 거예요?
1: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가자.
0: 다 같이.
1: 극동방송에 가자. 네네. 라고 해서 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도 같이 오신 거죠.
0: 와, 무슨 마음으로 같이 오셨을지 궁금한데 같이 네, 오셨네요.
1: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시게 된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또 이렇게 가족은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지인 태신자를 초청해서 함께 왔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0: 할렐루야.
1: 네,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0: 네.
1: 또 어느 분은 우울감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도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미스바 기도에 참석하고 자기 신앙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 이런 간증도 있었고요.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0: 맞아요.
1: 각자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그렇죠. 목사님들께서 보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후에 태예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다 이런
0: 할렐루야.
1: 간증도 있었습니다.
0: 와, 사실 뭐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해요.
1: 네.
0: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매번 미스바 기도회 최근 미스바 기도회를 함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돌아가시는지를 보면 분명 이런 열매들은 더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간절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 꼭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오시는 그분들이 새로운 간증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0: 아, 네.
1: 네, 아까 있었던 소개해드렸던 간증처럼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방송사 구경 가자.
0: 네.
1: 이렇게 꼬셔서 함께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온 가족 이렇게 같이 네 오셔서 안 믿는 가족 구성원을 함께 데려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태신자 모시고 왔는데 은혜 받으신 경우도 있으니까
0: 그래요.
1: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국 구경도 한번 하시고 요홍대 또 상수 합정 근처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1: 네, 기도 실컷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사주면서 어떤 은혜 받았는지 또 나누면서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0: 네, 뜨겁게 기도하고 맛있는 점심도 그날은 좀 대접해 주시면서
1: 네.
0: 믿지 않는 분도 좋고 태신자도 좋고 우리 믿지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좋고 여러분 그날은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다시금 이렇게 방학하고 계시다가 출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우리가 극동방송의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 네.
0: 방학 중이신 분들 특별히 또 같이 오셔서 다시 출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방학하고 계신 분들 여러 이유로 코로나 이후로 참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가는 거를 잠시 쉬고 계신 분들 또 아까 사연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울감으로 인해 그 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0: 네.
1: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들 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이 회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고 도심 속의 기도회가 되는 이 미스바 기도회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9월의 미스바 특별기도회 9시 20분부터 입장이 가능한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1: 네, 방송 참여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미스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방송 문자 보내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또 문자는 보내서 링크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

0: 02-320-0555번, 5가 5개예요.
1: 네.
0: 02-320-0555 양육국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업무 시간이 끝났잖아요.
1: 네네.
0: 아마 안내데스크에서 다른 직원이 네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1: 네.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 전화 정말 친절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고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이야기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유독 반가워하셨을 듯한 이 시간이었는데요. 양육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윤희광 과장님과 함께 미스바 기도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0: 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데 제가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제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마침 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었고 마지막 네. 날이어가지고 저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느냐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네, 여러분들도 수련회 많이 참석하셨었고 또 그 은혜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미스바 기도회 9월 8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지하 1층 아트홀이고요.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은혜가 더해진 목소리라서 저는 더 좋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요. 우리 희광 과장님의 그 은혜 충만한 음성으로 오늘 9월 미스바 특별기도회 특별히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뜨겁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윤희광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5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한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올해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그리고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미스바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극동방송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도심 속의 기도회, 도심 속의 기도원에 꼭 오셔서 정말 기도해야 할 이때,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 또 열매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미스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20-0555번 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류의 글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 1%도 믿어서

너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모든 사안을 흑 아니면 백, 선 아니면 악으로 보는 흑백 논리라 그래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조각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유기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제 유기 집에 가득하고 화목한 게 제일 낫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흑인지 백인지를 물어봐요. 이 흑백 물음에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면 그때부터 삶은 선명하고 명쾌해져요. 둘 중 하나만 택하면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 선명함과 명쾌함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대립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백 논리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명쾌함을 선물하지만 그 대가로 입체적인 본질을 앗아간다. 흑백 논리가 삶을 선명하고 명쾌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의 이 흑백 논리는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것에 지나친 곳으로 그 칭찬을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의 책망을 듣습니다. 장점이 곧 뭐가 된 거예요? 단점이 된 거예요. 이건 양날의 칼이라 그럽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더 견고하게 잡을 수도 아예 놓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중요하고 일곱 별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있는 일곱 별의 의미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자의 의미가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사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1세기 당시의 상황, 이때는 로마 황제도 사자에 들어갑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하드리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발행을 했는데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놓고 뒷면에는요 일곱 별을 새긴 동전을 발행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래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이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황제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잡고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교회에 지분이 많다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니 그런 생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말씀 위에 두거나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뭐가 고통인지 뭐가 행복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둘 다였습니다. 둘 다. 먼저 주님의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 칭찬의 핵심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끈질기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악한 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가 악한 자 그러면 세상에서 뭐 진짜 악한 자 그러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면 자기 유익과 만족의 예수님이나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 악한 사람. 이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의 사도권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율법주의자나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정도의 지식을 가지려면 평신도는 아닙니다. 지도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평신도들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래요. 이게 보통 평신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시제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잘했다는 걸 말해줘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경고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AD 50년대 중반 정도에 순교를 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AD 90년대 중반에 하니까 몇 년이 흘렸어요? 40년 정도 흘렸습니다. 4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건 거예요. 때로 그 열매가 늦게 맺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사람이 호기롭게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게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3년, 4년, 5년 때로 10년이 걸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열정은 식어지고요. 마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속담이 뭐냐 그러면 긴 병에 뭐 없다 그래요? 효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오랜 견딤에도 불구하고 허털어지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 그러면 케코피아카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지쳐서 낙심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앞에 부정어 우를 넣어서 우 케코피아카스라 그랬어요. 뜻은 뭐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데 이제 내려놓을 만도 한데 지치지를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이들을 지치지 않게 했는가?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네가 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래.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안다 그러죠. 이 안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위해 하는 수고와 인내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3절 가사가 이래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희생, 헌신, 수고, 노력, 인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때요,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변이 몰라주거나 혹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는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눈여겨보시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는 칭찬에 들어있는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상급이에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으로 산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혹여 그것이 고생으로 점철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희생과 헌신의 땀방울, 홀로 흘린 외로움의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되고 힘들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면 그 희생과 헌신의 땀방울, 홀로 흘린 외로움과 한숨에 비할 수 없는 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킨 눈물도 아시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감수한 손해도 아시고,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베푼 사랑의 손길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과 안아주심보다 더 큰 행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안아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의 삶으로 주님께 이 칭찬 듣는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겼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이 칭찬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못했어요. 칭찬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는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은 정말 뼈아픈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느냐 그러면 한몸 공동체로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를 가르쳤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서로 세운다 그랬어요. 야, 사랑 안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위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을 아니라고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함께하는 성도들까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미덕이 악덕이 되고 만 거예요.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분투,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증오로 인해 서로에 대해조차 나쁜 감정과 거친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점차 자라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미덕인 사랑을 저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들은 그 최대 강점이 역설적으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최대 약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하는 건 계속 잘하고 너희들이 고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본문 5절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가지는 단계가 세 단계예요. 먼저 성경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처음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던 입술이 불평의 입술이 되고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이 찡그린 얼굴과 남을 찌르는 말이 되고 아멘으로 받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로 전락을 시키고 섬김과 봉사의 희생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스스로 점검하라 그래요. 왜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이 지적해 준다고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을 뭐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요.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가 걸어온 삶의 잘못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픔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삶 위에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죠? 설사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행동까지 바꾸는 것은 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피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덥고 얼버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무서운 징계가 있어요. 그게 본문 5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학자들은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역, 이 그리스 지역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촛대를 옮길 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을 뺏겠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 그리스도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보면 5절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갈 것이다. 왜 가요? 촛대를 옮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성도 간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이나 세상 물결이 교회 흔드는 것 막아야죠. 진리를 고수하는데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사랑이 흘러야 될 공동체를 희생하면서까지 해도 된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

3장 23절입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진리를 고수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돼요. 동시에 서로 사랑해도 전부를 걸어야 돼요.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만도 아니고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반대인데 어떻게 균형을 이룹니까? 말로야 되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자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 우리를 위해 죽은 건 공의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남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공의가 곧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균형을 놓쳤고 예수님께서 그 균형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와 우리 살펴봤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명령에 일곱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적지 않게 닮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전투적 신앙을 토대로 세워졌다는 설립 취지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해. 그 정도로 닮았어요.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처럼 상대적으로 처음 사랑의 회복은 우리의 숙제예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세요. 오셔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버렸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잃었는지 버렸는지 모르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누구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난 누가 싫어요? 미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척을 진 지가 30년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30년 동안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오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오라도. 아니 목사님 그게 진리인데. 아니 진리 아니라 진리 할아버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훈계해도 됩니다. 지적해도 되고 야단을 쳐도 돼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는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0: 아끼기 때문이고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당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새겨 들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새겨 들으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 들을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지. 여러분, 제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 대답보다 주님의 대답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이요? 멈추지 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고. 이걸 다음 주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께 칭찬들을 잘하고 있는 것 계속하시기로 다짐하고 우리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겨들으라는 다른 하나는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잃었으면 복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더라도 편협한 생각, 어느 하나만을 고수하려는 생각, 상대를 미워하거나 무심함을 내려놓고 진심을 담은 전심의 배려 가득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곳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각자는 예수님 믿는 수많은 신자 중 한 명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진실로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아멘으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천국 백성의 삶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김민아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불안하고 힘겨우셨나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신 것 기억하시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투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큰 도전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죄인으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단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시련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상치 못한 일들과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깔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더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더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잠시 멈추는 쉼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신다는 거겠죠. 우리는 잠시 멈춤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실망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춤은 재충전의 시작입니다. 그 쉼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모습의 진짜 자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요셉의 감옥살이가,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다윗의 쫓기는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와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매시간 기쁨으로 순종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치리니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치리니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내주셨던 문자들 있으신데요. 2699번님께서 항상 최고의 은혜의 찬송을 가장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0233번님께서는 익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78번님께서 선곡이 잔잔하기도 하고

하고 깊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 전사님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비하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쉼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우리 0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나의 등지에서 먼저 듣고 오시죠.

나이프 앤 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 씨라 신주 클래식화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다윗의 장막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휴의 찬송이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심리의 발견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간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위중한 병세보다도 간호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 현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평생 간호사로 헌신해왔는데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직업적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는 없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녀를 위로했다고 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돕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겠지요.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나의 앞날, 곧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5절 하반절인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절 상반절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한 것이 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이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잠언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어울림은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물들이지만 잘못된 어울림은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자리를 잘 분별하고 또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작가 실러는 진정한 친구는 기쁨을 두 배로, 슬픔은 절반으로 덜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은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1집 중에서 매튜어 디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렸죠. 주께 가오니 더 파워 오브 유어 러브를 보내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고관치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한번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터진 봄물처럼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죄는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 인생은 순간순간 결단이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곡으로 오차유, 오 프리덤을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길드하세 향유, There is a balm in Gilead,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Day by Day, 그리고 내 기도하는 시간, I need tea every hour.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를 신디아 크레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네이비 피처랜드의 색스폰 연주 그리고 케이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천국의 호흡, Breath of Heaven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데이비 피처랜드의 섹스폰 연주 그리고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천국의 호흡 Breath of Heaven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프 넬슨과 오크 라이프 처치 합창단의 곡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램 Who Was Slain을 보내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이 저녁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예수 구원자, Jesus the Savior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한 시편 28편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빈들의 구원 들려드릴게요.

빈들의 구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앱을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트래비스 커트렐의 Jesus Saves 그리고 힐송 유나이티드의 Mighty to Save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Mighty to Sav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트래비스 커트렐이 부른 Jesus Saves, 두 곡의 영어 찬양 함께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고 아름다우신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낸 그 시간이 이미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리스 챕만의 Jesus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주일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다 나머지 엿새 드러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도, 손해봤을 때 나오는 말 아니면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가 얼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예배 실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예배였는지 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윌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C 와이넌스의 Blessed Assurance, 그리고 Maverick City Music과 Naomi Rain, 그리고 조 바른스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코디 크란스가 함께한 From Foundatio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5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예전에 알던 아저씨 매트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아내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가족 없이 한국에 있다 보니 조언을 받으러 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입니다. 감사하고 저도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가족이 없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인가 보네요. 사실 이 해외에서의 생활이 예전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해외에 살면 참 좋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떠올라요. 특별히 뭐 개인의 얘기지만 저랑 영어 공부하겠다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호주 사람은 아니었고 베트남 난민 출신의 형제였는데 이름이 토였어요. 토. 그 형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네요. 토 형제 뭐하고 있는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이의 당신은 자유, 최유지와 조준모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Jesus, your presence has been so sweet today. That's really why we gather here every week. Because there has been a fresh oasis of the river of God by your grace that has been poured out. Not one of us wants to stay where we're at, though. We want so much more. We want life-transforming glory.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잠언 18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화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비만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다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서요, 오늘도 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이 윤활유가 되어서 관계가 더욱 융택해지고 아름다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요.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비난과 책망을 들었을 때 왜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이 소금과 같은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지, 또 나의 말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면서 이 찬양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멘. 희수일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 사랑의 그 결정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해야 될지 정말 이 입의 파수꾼을 좀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융택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이시겠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먹을 수 없이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km,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3시간만 더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그 오아시스를 아주 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마다 더 깊은 감사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렌 다이글의 You Sa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목자는 자신들이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도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잘 인도를 하죠. 그런데 달콤한 것을 쫓다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자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녘에 2,5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곳으로 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느끼고 또 감사하는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죠. 하지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또 골짜기를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에야 넓고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북한 모든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와 대한민국의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증과 다양한 정보들, 또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한 주의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복음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을까요?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북한에 주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땅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 고아원들을 돌보고 먹였던 한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m 50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이 어렵게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북한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질병이 있을 거고 흉년이 일어날 거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북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질병과 흉년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한 땅이 못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도 있을 거고 북한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 방식 또 국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커다란 제약을 집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0: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르석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0: 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0: 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2: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0: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0: 네.
2: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0: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2: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2: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2: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0: 네.
2: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0: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0: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0: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0: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0: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0: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1: 네.
0: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핵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러우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네. 예.
0: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1: 예.
0: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

0: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앞둔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의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문화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북한의 해수욕장이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에 한복의 기원을 한푸와 연결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이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형태로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류 확산으로 한복과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같은 문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의 아부 알주르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기존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깨뜨렸다며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해당 기지에 자국군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자국 국경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14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친 튀르키예 성향의 안정적인 시리아 중앙정부를 세워 쿠르드계 무장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안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인근에 강력한 시리아 군이 재건되거나 튀르키예 군이 남하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양국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중동 정세를 흔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컬처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K-뷰티와 K-POP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한국 제품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K-POP 포토카드를 꾸미는 스티커 등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조끼로 불리는 누비 조끼와 이태리 타월, 때비누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보여주는 제품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판매자는 2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G마켓 글로벌 판매자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2분기 1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역직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와 통관,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직장인들도 부업 형태로 해외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혀 기존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상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요르단과 이집트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알프스 몽블랑에서 발생한 낙석은 약 450건으로 종전 최다였던 2022년 300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암벽을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의 얼음이 암석을 붙잡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암벽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규모 낙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축적된 열기가 겨울까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 가을에도 대형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몽블랑에서 낙석으로 체코 등산객 2명이 숨졌고 이달에도 남성 1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안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몽블랑 등반에 이용되는 주요 산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이후 폭염으로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폭염과 산불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은행은 올해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가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은 지난 8일 평양 건축대학과 평양 외국어대학 등 주요 대학에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 검열을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방학 중인 학생들까지 소집해 검열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열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뿐 아니라 화장품 사용 여부와 안경테 형태,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서 볼 수 있는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선크림과 향수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 동맹은 남학생이 피부 관리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시내 일부 대학에는 청년 동맹 규찰대가 배치돼 학생들의 옷차림과 소지품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무엇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도 요금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육박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 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됐습니다. 편도 운임은 미화 100달러, 북한 돈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항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약 17년에서 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버스로 약 이틀, 열차로는 전력난 때문에 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료를 북한 돈이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항공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 주민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알아봅니다.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수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이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이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수원과 이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1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서도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월과 대관령은 오후부터, 이외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3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0도, 춘천 29도, 철원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거나 맑다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여수, 대구 24도, 포항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광주와 대구 35도, 여수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안주와 신계 23도, 강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안주와 강계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청진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과 평강 23도, 청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진이

0: 26도, 고성과 평강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함께하심의 그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주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Shalom.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연히 공개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허체는 80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이유였죠.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정치인은 한평생을 고민해도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일을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오늘 하루, 구별된 오늘 하루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하루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녹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일본에 무고죄를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의 무고죄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고발하죠. 죄가 있다면은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무고죄. 사탄, 마귀가 무고죄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해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예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찬양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착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제가 계속 3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셨어요?
0: 예.
1: 네, 이곳에서 바라본, 다시금 바라본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땅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것에 다시 가리라거나 그,

0: 마음을 그것에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덜아 진짜 덜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이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1: 아.
0: 그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이제 순교자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젠가는 다시 열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땅에 그 수많은 그 동상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1: 아멘.
0: 정말 그것마다에 그 김일성 연구실이나 그런 것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 아멘.
0: 복음이 정말 그 땅을 널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0: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저 북한 땅에 그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들의 회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땅의 우상들의 죄와 정말 우리들의 악함을 악함의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북한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날에 때와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정말 3만 4천 명의 그 복음의 용사들이 군사들로 들어가서 에스더와 같은 군사들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그럼 그 분단의 장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0: 예.
1: 남과 북의 왕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0: 우리 하나님의 그 뜻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1: 아멘.
0: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분들에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1: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북한 땅에서 또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3국 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주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0: 예.
1: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같은 우리 조선말이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새벽에 남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고향분들에게 혹시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0: 예.
1: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0: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아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게도 해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 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아셨어요?
0: 예, 저는 그 이제 중국 땅에 삼국에 와서 정말 유리방황했습니다. 예. 여기저기 살지 못 정말 살 길을 찾아서.

0: 집에 던져보내야 되겠고, 정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면서 갈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죽을 겁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삼국에 오면은 꽤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1: 네.
0: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된 그때인데, 이제 우리 조선적 목사님, 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지만, 조선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말씀과 그 찬양, 그게 저의
1: 네.
0: 마음에 꽂히면서 처음에는 이 반항감이라는 게 이거 아주 높았거든요.
1: 네.
0: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걸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길리고 생명이라는 걸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저는 저의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딱
1: 네.
0: 꽂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1: 네.
0: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성목사님을, 성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로부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1: 중국에 있을 때요.
0: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후원을 해줘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큰 거거든요. 정말. 예,
1: 자녀분들을
0: 자녀분들을
1: 위해서.
0: 위해서. 또 거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남편에게 돈 타서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신분증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0: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을 후원해 주신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서 저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상으로 살던 그런 것들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곁에 있는 분들도 살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 정말 갇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0: 예.
1: 하나님을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종 목사님 그리고 남한의 여러 교회를 통한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너무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고향 땅에 전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고향 땅이 되기를 오늘도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소망으로 자매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그것이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 같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부터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에 나누며 더 풍성한 열매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꿈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이, 그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잠잘 때 읽었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각자 돌아볼 뿐더러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리하도록 돌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련된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저 당나귀 귀처럼 많이 아는데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은 들은 게 있어서 아는 채는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은혜 깨닫는데 실패해서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과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주의로 매사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심령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절망과 낙담이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이고 그전에는 한숨이었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저 말씀 밑에 있는 말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믿음 생활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 이건 믿음이 무르익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얼마를 많이 갖고 있나 그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무르익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맺어야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니까. 근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5년 전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것보다 지금은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과거에 온유했던 것보다 이제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돼가면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10년 전에가 주님을 향해 충성했다면 이제는 그 충성의 열매가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니 예수님 말씀대로 감이 맺히지요. 그런데 저 감이 더 이상 무르익질 않는 거예요. 떫은 거예요. 무르익지 않아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면 맛있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영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과거의 갓난 아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연결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좀 무르익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 원하지 됐으네 비슷하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축복의 통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보기에 내 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자라나려면 자라나는 식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양분이 있어야겠지요.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계속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변화의 힘이 무엇일까?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을 뭉뚱그려서 답을 딱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1: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0: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떠벌린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것 자체도 없지요. 죽은 사람이 뭐 음식 먹겠어요? 사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이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뭔가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가정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간의 도리 배우고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거 배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처럼 실천했던 교회가 본문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에바브라에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섰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좀 안쓰러워해야 돼요. 아니 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워터게이트가 나와요. 뭐가 나왔다고요? 워터게이트란 용어가 나와요. 수문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단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 때에

내가 서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서시간 미쳤다고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의 근본이 마음이에요. 잠언 보면. 그래, 내가 이 마음이요, 마음이 주의 말씀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마음이 비틀어 먹으니까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위대한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위대한 성직자였다, 평신도였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할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손드는 건 항복입니다. 혹은 환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몇 번 해요? 두 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심실어 주시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럴 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그래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모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 아름답다고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저 여시보다는 내가 잘생겼어.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능지수 높고 돈이 많은데 이건 아무개보다는 한 수 위다, 낫다 비교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저 콜순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요. 그 큰 기업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하기로 이렇게 말이 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든 것 싹 정리하고, 내가 나를 이곳으로 수감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는요 나중에 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관계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재소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출감하게 됩니다. 계속 그 마음 변치 않고 재소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이 1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안 쓰고
재소자들을 위해

0: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송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골슨이 칭송받는 열매가 무르익어갔던 것,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 꼭 배워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성경을 배울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성경 배우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게 필요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져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음성 들려주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욕구와 판단을 자신에게 세뇌시킨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생성된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 물론 나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믿는 그 심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고 밖에서 내게 들려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아, 여러분, 이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요. 근데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지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요,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소원 이루어 주시고 비전의 집이 올라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터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피스토스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배웠다. 가르치기를 잘하니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언어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신실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배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실은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성실하다 그래요. 근데 신실함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실하다 그럽니다. 성경의 신실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성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성실한지 아닌지는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의 종이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소문내는 사람, 덕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뭐 아무개는 좀 그렇고 뭐 부어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행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덕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멘토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덕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사람의 약점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밭에 심어놓으신 좋은 것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녀 볼 때 문제점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되 그 사랑하는 자녀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그것을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서 말하는 사람, 계속 응원하는 사람, 해서 상대방의 믿음도 무르익어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는 증거는 열매가 자라야 돼요, 열매. 자, 또 이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는 증거는 계속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평생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칼을 예력에 갈아야 돼요. 그래야 불행의 세력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물러가라 절망 낙담이 찾아올 때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 내어 쫓고 그러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비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님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성숙할수록요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꼬맹이들은 뭐 알면 되게 잘난 체 해야 하네요. 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영국에서 목회할 때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3개월 연구하더니 글라스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수학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모르는

0: 하는 게 더 많고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장성한 산에 대장구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한 거 가지고 우쭐대는 갓난아기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 더 배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도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체험했는데도 더 체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30에서 80mm로 함경도와 황해도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함흥과 청진, 부산이 26도, 해산과 서울, 목포,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 춘천과 포항이 23도, 강계가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광주가 35도, 목포와 제주가 34도, 대전과 여수가 33도, 서울과 강릉이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9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6도, 평양과 해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나누었던 주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한 설교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성경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존경받는 성직자이며 대표적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랜트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첫 찬양 함께 하지요.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횡포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처럼 거역하고 포악한 성질을 부리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친구이십니다. 온유한 자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온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다짐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이나 화를 낼 때 지혜로워야 하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타인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삭처럼 온유한 자에게 축복을 해주셨고요. 다윗처럼 원수 갚지 않고 참는 자를 높이셨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덕을 끼칩니다. 분을 조절하지 못해 병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영향력을 날마다 넓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찬송은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의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락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락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이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말라키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쓰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것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일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니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시대잖아요. 요즘 신학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1세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충족으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인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2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3회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난게 아닙니다. 이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야 시대는요, 숫송아지 숫염소 어린 양 숫양 성경에 규정된 제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죠. 뭐 이놈들이 특함으로 20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큰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에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0: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 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정을 저지르기보다는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얼굴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중현교배 알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부자였던 호서람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 중국 최후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호서람은 다음과 같은 장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부정한 방법은 멀리하라. 둘째, 인맥을 사용해 돈을 벌어라.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친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넷째, 큰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며 번 만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너무나 멋진 원칙이지만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호서람은 왕유령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고 벼슬아치가 된 왕유령의 도움을 받아 국고를 빼돌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호서람은 자신의 원칙대로 돈을 벌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큰 돈을 뇌물로 쓰다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호서람이 자신의 원칙대로 큰 돈을 벌고 베풀었다면 지금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행함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있었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횃불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이 모든 것의 핵심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의 결론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듯이 나라를 빼앗겨요. 70년을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모진 70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해방을 얻었어요. 여러분, 병든 내 몸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같은 은혜지만 빼앗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같은 은혜를 유다가 얻습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들을 해방 공동체, 귀환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일어나야지요. 우리가 만약에 81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머물고 있었다면 우리 먹을 것 아무것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고요, 아이들 키울 돈도 없어요. 해방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국가 공동체는 몸부림을 칩니다. 유다도 그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의 기반이 성전 건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몸부림의 기반은 경제개발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년을 한 묶음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했어요. 1차 때는 광물자원, 석탄을 개발하자. 2차 때는 우리 제철소를 만들어보자.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든 회복의 기반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성전이 건축됨으로 아침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가게 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기반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 근데 쉽게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을 꿨어요. 우리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비전을 가로막는 비전 킬러들이 있네. 여러분의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주님이 주신 소중한 꿈이 있고 내 인생의 그 꿈을 한번 이루어보고 싶었는데 이 꿈을 딱 쏘아서 박살을 내버리는 비전 킬러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게 피는 꽃은 없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대적자들 때문에. 16년 후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용기를 낸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다시 해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 비전 킬러들의 회방, 다시 용기를 내는 이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든지 우리의 인생이든지 말이죠. 마침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기반, 이제 뭔가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는 기초, 그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6장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이제 7장 8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스라가 이 7장 8장은 지금까지 제가 5분 안에 드렸던 이 전체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한마디로 하면 뭘까? 이게 7장 8장이에요. 여러분, 7장 8장의 내용은 참 긴데 여기까지의 모든 여정,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결과물,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 핵심이 뭘까? 에스라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7장과 8장은요, 6장까지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 모든 결과물을 한마디로 요점 정리한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게 에스라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에스라가 언급한 하나님의 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오늘 본문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모두 애썼어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오늘 2026년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 여러분 모두 다 애썼어요. 여러분, 이 모든 애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우리로 치면 에스라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쳐 애썼지만 그 핵심적인 인물이 에스라다. 그럼 에스라가 누굽니까? 오늘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를 소개하죠. 먼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는, 말씀을 잘 풀 줄 알아, 그 품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 그래서 여기 익숙하다는 말은 사실은 실력을 말합니다. 실력, 성경에 실력이 있는 자. 여러분, 성경의 실력은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의 실력자예요.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런데 반반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에스라가 학자다. 자, 여러분, 학자가 뭡니까? 우리가 학자 하니까 아, 대학교 교수님, 저분은 학자야, 평생 연구한 분, 스콜라, 뭐 이런 개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99%가 학자. 여러분, 사실은 이때 무슨 율법을 연구하는 뭐 학교가 있나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의 실력자거든. 뭐 학자라고 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소페르예요. 여러분, 소페르는 일본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런데 서기관이요,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그런 의미에서 소페르. 그런데 또 하나의 소페르는 페르시아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도 주사가 있고 주사보가 있고 사무관이 있고 서기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소페르라는 단어가요, 관리 이름, 관리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의 실력자임과 동시에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학자보다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서기관이, 왕이 여봐라, 이 문서를 지방에 하달해라,
문서를 작성

문서를 작성하고 왕이 하달한 문서의 결과 보고를 왕께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서기관은요 반드시 왕의 신뢰를 받는 신임이 두툼한 이런 사람이 소페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스라가 율법 학자일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왕궁의 서기관, 왕의 신임을 받는 공무원일까요? 어쩌면 후자에 가깝죠.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라. 소페르인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학자 같으면 묻는 성경은 다 풀어주더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학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이 소페르 서기관 에스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이 두터우냐. 왕에게 전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다 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학자 에스라는 율법 학자 박사라기보다는 바로 페르시아 임금의 신임을 두툼하게 받는 그런 관리였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지금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7장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귀환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배 생활을 했던 이 공동체들 세 번에 걸쳐 3차 귀환이라 하죠. 1차 귀환. 1차 귀환의 핵심 멤버는 스룹바벨이에요. 에스라는 2차 귀환의 핵심 멤버입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죠.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회복 공동체, 발전 공동체를 책임지는 영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게 6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라가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를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죠? 여기까지의 긴 여정. 이게 여러분 국가로 쳐도 긴 여정이고 에스라 개인으로 쳐도 긴 인생의 여정과 과정, 성전 건축의 결과물. 여기까지 에스라가 딱 한마디로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모든 여정, 모든 과정, 모든 결과물 딱 한마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 과정, 이 여정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7장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심지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직원이 사장님 여기 사표 냅니다.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속으로 깨춤을 칠 것 같아. 왕이 직접 문건을 만들라고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하는 그 관리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대. 여러분 이런 직원을 사직서를 쉽게 처리합니까?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전체의 모든 여정과 이 소중한 엘리트 에스라가 왕이 돌아가도록 허락한 이것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에스라가 뭐라고 했죠? 주여, 여기까지의 나의 여정. 주님, 여기까지 우리 국가 공동체의 과정과 성전 건축이라는 결과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 도우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야드라고 손이요, 손. 물론 손은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자녀를 돕는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우리 철양교회 여기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한번 살펴봅시다. 7장 9절에 있어요. 7장 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앞서 도착한 사람은 성전 공사를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난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 니산월 1일에 떠나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 넉 달이 걸렸네. 넉 달이.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구 반대쪽에 있는 미국에 가도 반나절이면 비행기 타면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도착합니다. 넉 달이 걸렸어요, 넉 달이. 여러분, 이 에스라가 걸어온 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입니다. 1500km. 넉 달에 걸쳐 이렇게 온 거죠. 그 먼 길 무사하게 안전히 도착했어요.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이번에는 럭키, 행운이 따랐다. 이번에는 날씨가 도와줬다. 아,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딱 한마디, 이 1500km 넉 달에 걸친 먼 여정 도착하고 딱 한마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에스라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을 하고 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에스라는 이번에 하나님의 손을 선한 손이라고, 굿 핸드, 선한 손. 이 말은 주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은 주님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한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1500km 넉 달이 되는 그 먼 길, 우리의 인생 60년, 70년, 80년의 여정,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아, 결론이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론이 멋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눈을 감을까? 결론이 멋있어야 돼. 에스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분의 손이 선한 손이 맞다고. 그 이야기가 8장 31절에 나와요. 8장 3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 7장 9절에는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8장 31절에는 첫째 달 12일이에요. 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7장 9절 첫째 달은 바벨론에서 떠났다. 페르시아 전체 아마 왕궁에서 떠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8장 31절은 떠난 지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하와 강. 여러분, 요 차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짐 꾸리고 그게 초하루였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12일이 지났어. 그게 아하와 강이에요. 여러분, 아하와 강은 밀양강이 낙동강의 지류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의 미량강에 해당되는 지류가 아하와 강이에요. 거기에서 12일에 떠났다. 어찌되었든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00km 넉 달을 걸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려움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어려움, 참 거리가 멀다. 여러분 비행기 10시간, 12시간을 타고 12시간, 어떻게 보면 넉 달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시간, 12시간도 몸살이 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넉 달의 기간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가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 말씀이 뭐였습니까? 닫던 애가 뭐라 하죠? 너가 왜 성전공사를 다시 하는데 구청장 허가서를 내봐라. 법적 근거를 제시했잖아. 이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서 법적 근거를 찾았어요.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야. 돌아가도 좋다, 성전 지어도 좋다. 이 칙령이 에스라의 호주머니 속에 있어요. 이걸 들고 가야 돼. 세 번째는 에스라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갑니다. 페르시아 왕이 하사한 국가 보조금, 성전을 짓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서 잘 풀린 사람도 있겠죠. 그 땅 여자와 결혼하여 빌딩 사고 논밭 사고 이런 사람은 돌아가지를 못해요. 고레스 왕이 뭘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못 돌아가는 대신 성전 건축을 하는데 기금 헌금을 내라. 자, 국가 보조금과 이 사람들의 성전 건축 헌금들, 어마무시한 돈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8장 31절에 보면 먼 길에 대적과 매복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럼 썩은 음식이 있는데 똥파리가 끓잖아. 이 엄청난 돈을 들고 가는 곳에 끓는 똥파리들이 뭐죠? 강도떼들. 이게 바로 매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먼 길,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건, 어마무시하게 많은 재원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매복해 있는 강도떼들,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에스라의 넉 달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쉬운 길이었습니까? 인생의 군데군데 매복해 있던, 때로는 암이라는 강도가 덮치고 때로는 실패라는 매복자가 덮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여정, 에스라의 고백이 뭐죠? 8장 31절 하반부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먼 길, 매복자가 곳곳에 숨어있는 이 위험한 길, 이 재원과 이 문건을 전달하는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요, 결론. 아무리 곱씹어봐도 너무 훌륭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에스라가 언급한 또 대목이 있어요. 7장 28절. 7장 2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요 나는 에스라 자기를 말해요.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다가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되찾은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 발전, 부흥.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야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나라, 한 교회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필요 적절한 인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 혼자 올라가서 어떻게 국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킵니까? 리더가 필요하죠. 그런데 70년 전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엘리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 엘리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던 유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국가에 필요한데 왕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 에스라는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엘리트들, 여러분, 이 엘리트는 지금 페르시아에게도 필요한 엘리트야. 그동안 국가가 지원을 해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키운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허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떼야지. 엄마 학습지 사야 된다고 입을 떼야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해. 나는 지금 허락을 받았는데 이 엘리트들을 보내줄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에스라가 용기를 내 입을 뗐습니다. 임금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끌려온 엘리트들, 그게 성경에 있는 우두머리들이에요.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 저와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임금이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스라가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말을 했는데 용기를 내야 되냐는, 그게 힘을 얻어라는 말은 용기를 내어서 임금에게 입을 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용기를 주는 손이에요. 약한 내가 용기를 내게 하는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내어 임금에게 입을 뗐어요. 입을 떼니 임금이 오케이 하면서 이 엘리트들을 같이 보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고 내가 힘을 내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면, 믿어진다면 진짜 힘을 내겠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에스라가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손. 위태한 한국교회의 결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 하나님의 손.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보금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 8월 26일 수요일이에요. 한 주에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난 이틀을 어떻게 보냈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완벽한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친 마음도 복잡한 생각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네, 힘찬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가방을 챙기듯 우리 마음도 챙기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은 자주 여기저기에 두고 다니게 됩니다. 걱정에 두고 후회에 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두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잠시 그 마음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나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고 싶은 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아침 함께 하시면서 결단의 마음 함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과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시간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신 후에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트가 함께 하시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또 마음속 표현들도 충만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아트가 이어갈게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키워드 서머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아트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라고 보내주세요. 예배라고 보내시면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태도와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되돌아보면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마음

그 삶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주제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 예배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야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 예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죠.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남은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예배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월요일 아침에 말투가 되고 힘든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되고 누군가를 향한 작은 사랑이 될 때 예배의 은혜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익숙한 순서에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은 그대로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예배에서 받은 은혜도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 않고 오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글 함께 받아보시며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 예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기도문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지 제 마음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사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만난 주님을 삶에서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순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함께 했어요. 또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예배의 감동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움직이는, 오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때로는 그 예배의 감동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으로 원동력을 삼는 것, 그리고 그 원동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제가 살아내고 싶은 삶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받으신 마음들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아주 특별한 오늘,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묵상글과 기도문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배라고 8시까지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고 함께 묵상하는 이 아침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0: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1: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받는 종, 우리의 구원자, The Suffering Servant, Our Savior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고양이 코코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124쪽을 보니 코코는 작가가 슬프거나 힘들 때 가만히 다가와서 지켜보는데 그것이 마음의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고양이 한 마리 키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가에게 고양이 코코는 행복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더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 장을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작은 복음서, The Little Gospel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 쓰만 이 장이 80번 이상 인용될 정도로 십자가의 구속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이기도 하죠.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낮아짐,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구원을 이루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사야 53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3절에 보니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합니다. 멸시를 받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니브세는 가치 없다고 여겨진 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3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세상 눈에는 예수님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셨음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를 증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멸시와 수치를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즉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The death of death.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도 때로는 조롱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도 사역을 못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과 관리들에게 그들의 죄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야만 했으니까요. 슬픔을 넘어서 더 깊은 곳을 보십시오. 그들이 걸은 길은 주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진리를 외치면 마귀가 발악하며 싫어합니다. 지금 유럽에선 길거리 전도자와 설교자를 체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멸시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무섭거나 더럽다고 우리가 할 일을 포기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으나 결국은 형통하여 높이 들리셨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Jesus Christ bore our sins and sorrows. 본문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인데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대속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자 헐만 바빙크는 Reformed Dogmatic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법적인 언약적인 대속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지우신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도 대신 고난을 받거나 빚을 갚아주는 것이 불가능 수준으로 어려운데 죄인이며 원수로 돌변한 배신자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의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포로수용소에서 삽 하나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일본군은 모든 미군 포로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와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삽 숫자가 잘못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수치, 두려움까지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자로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사야 53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으로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Jesus Christ obeyed silently unto death.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로 입타흐 피브는 단순히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단하고 결심하여 단호하게 입을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에드먼 클라운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The Unfolding Myster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 때문이었다. 루마니아 공산정권 아래에서 리차드 원브런 목사는 수년간 고문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0: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침묵의 순종과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즉시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The death of Jesus Christ was God's plan of salvation.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하페츠는 단순한 원함이 아니라 기쁘게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이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신약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의 중심이다. 개혁주 신학자 게할드스 보스는 Biblical Theolog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십자가는 그 절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7시 늘노래연구소 무궁회관에서 늘노래 문화전도연구소 세미나 인문학으로 전도하다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570-673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2: 고흐가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씨를 뿌렸으나 그의 생전에 그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그림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야 고흐를 사람들은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따르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 씨뿌림이 곧장 열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받는 네 종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에 속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오늘 읽은 말씀은 그대로 나옵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바위, 세 번째가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아주 바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아서 땅이 단단하게 다져진 나머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울 겨를이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한 바위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싹은 금방 나지만 뿌리가 내려지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가 모든 양분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완벽하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앞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성공의 확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3은 실패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세상에서는 만약 기업이 이런 식이라면 그 기업은 오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이 정도로 격차가 나서야 어떻게 기업이 운영되겠습니까? 기업이 100이라는 걸 투자했다면 적어도 200은 거두어야 됩니다. 그 200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수고한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나누어줘서 격려를 해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실패했습니다. 4분의 1만 겨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씨가 문제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씨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점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완벽한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하고, 예수께서 가지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완벽한데, 그런데 성공 확률이 4분의 1, 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뿌리는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왜 지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가?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얼마나 맺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 100배의 열매는 지난날의 4분의 3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수많은 인력과 재정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전력을 다합니다. 청년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데 교회가 역량을 집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돌봐주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등등의 여러 행사들, 사역들, 그리고 그들을 평소에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분의 3은 거기에 다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도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좋은 땅 하나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았으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아들은 이제는 별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식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8명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7명은 실패했습니다. 딱 하나

다윗만 성공했습니다. 8분의 1의 확률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다윗이 좋은 땅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해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온 세상 만국으로 뻗어나가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2분의 1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건너갑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삽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기근을 극복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다 살리고 다 먹이고 다 입힙니다. 게다가 자신을 팔아치운 형제들까지 초대하고 형제들의 자녀까지 아버지까지 다 모십니다. 그 한 사람이 좋은 땅이니까 그 땅에서 백배의 결실이 나타나니까 온 나라와 세상을 섬기고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분의 3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한 영혼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주 큰 나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에 속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알려줍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쁜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그들이 다닌 길이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땅이 딱딱해서. 그러다 보니 새들의 눈에 금방 발견됩니다.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말씀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바빠서 이제는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까지 바쁘다고 말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바쁜 인생을 삽니다. 다 무엇에 그리 바쁜지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빠도 자기 할 건 다 합니다. 놀 건 다 놉니다. 여가생활도 다 하고 휴가도 다 다녀오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그 바쁜 가운데도 잠을 자지 않아도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에 바쁜지. 그런데 요즘 세상은 바쁜 것이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바쁘지 않은 것,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고 바쁜 사람을 그래 모든 일이 다 바빠야 되지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아시대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정의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시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려고 돈 법니다. 먹고 마셔야 건강하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녀총각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시대가 홍수로 완벽하게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왜 심판당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느라 그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가느라 거기에 골몰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이유를 그들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홍수로 너희를 쓸어버릴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12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떨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먹어버려도 새들이 왔다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먹고 마시느라 장가 들고 시집 가느라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들은 말씀이 주어졌는지도 새들이 먹어버렸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만 영문도 모르고 홍수 심판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전혀 억울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20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것,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바쁘게 사는 것 그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그것 하느라 진짜 해야 될 것, 내가 바빠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건 다 팽개치고 말씀이 주어졌는지 새들이 먹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워낙 바쁘게 사느라 다 팽개치고 사는 삶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바위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성령 충만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오늘 말씀은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고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주어지느냐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엉키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마땅히 바위 같은 어려움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인생에 닥쳐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바위도 깨부수고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집채만한 바위도 우리가 깨부수고 파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고 피해버린다면, 그 고난 때문에 도망가버린다면 말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바위를 깨고 뚫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큰손이었습니다. 그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정도로 큰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가 요한은 부유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가 요한은 은혜를 받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도 따라가겠다고 두손 들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따라 나섰는데, 이분들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가 질립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간단 말인가? 도망가 버립니다. 기쁨으로 받았으나 바위를 만나자 피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출애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를 나와서 사흘 만에 그들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고난을 만나자 금방 원망해 버립니다. 홍해를 건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고난의 바위를 만나자 금방 돌이켜버리고 말라버리면 그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뭐 향락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 결국은 염려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평생 동안 물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 이 걱정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머리 위에 있는 먹구름 같은 겁니다. 먹구름이 짙게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해를 가립니다. 해가 가려지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각자 각자에게도 염려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부모가 부지불식 중에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가시덤불을 심어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7, 8월 교약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성경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슬슬 걱정이 됩니다. 얘가 교회에 미칠까 봐. 그래, 너 교회 열심히 가는 건 좋은데,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건 좋은데, 근데 대학은 가야지. 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취직은 해야지.

교회 열심히 가는데 남자친구도 하나 없고 여자친구도 하나 없고 시집은 어떻게 가고 장가는 어떻게 갈래? 부모가 던지는 염려가 자녀들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가시 떨기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뭐 먹고 살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이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 직장은? 나 결혼은? 앞으로 내 미래는? 이런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시 떨기가 되어서 먹구름처럼 그들을 에워쌉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우거진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 너 걱정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함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한번 돌파해 보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최대한 걷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요셉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모가 자녀들 마음속에 우거진 가시덤불을 심어줘서야 되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원래부터 타고난 좋은 땅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인내로이 좋은 땅을 농사지어 가는 겁니다. 수고하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타고난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바쁩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사느라, 장가 들고 시집 가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인내로 그 바쁜 것의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앞장세우면서 하루 이틀에서 안 되니까 1년, 10년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붙잡고 인내롭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회피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인내롭게 고난의 바위를 말씀으로 돌파해 가며, 혼자 안 되면 옆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같이 고난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염려의 가시덤불 속에 삽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캐내는 마음으로 손에 피가 철철 흘러도 가시덤불 뽑아내고 삽니다.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 인내를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 즐겨 듣고, 성경 읽고 하니 나는 좋은 땅이라고. 그런데 정직하게 다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땅이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의 주인이 기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땅이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 열매가 나뉘어지니까 내 가족과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직한 자신이 발견된다면, 우린 여전히 길가, 바위, 혹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에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이 좋은 땅을 위해서 농사짓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을 듣고 백배의 결실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니 우린 백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도,

0: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유익함도 우린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내로이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정면으로 고난을 돌파하며 넘어가고 극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가시덤불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손에 피가 흘러도 이 가시덤불을 다 해치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둔 염려의 가시덤불을 이제는 기도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지나고 지날수록 많은 열매, 선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유난히 뜨겁고 지친 여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때론 넘어져 울고 있을 때 호호하고 무릎을 불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 같은 감성이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아침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감성적인 찬양팀, 바로 빨간 약이 불러드리는 밤이나 낮이나, 네, 첫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따뜻한 고백을 전하는 다섯 달란트의 당연한 것은 없어요. 보컬 박거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아픈 상처, 진정한 치유의 복음인 빨간 약을 바르듯이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철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3절로 5절입니다. 오늘 아침 영혼의 빨간 약 발라드려요.